0: 아자자 저기 저기 저기
1: 파시
0: 쇼샤 쇼샤
2: 야빌라 진이 가리 좋아래 뭐랑가 이키랑 들으셔야 가리나
0: 그 좀 좀 마시 뭐랑 지당 별매지 마시 야 쇼샤 쇼샤 쇼샤 쇼샤
1: 야 랄세오 너리 랑가 창샤 매매디게 야우제 주시 코즈 단다 마마게 돌아 권비 있네 뭐 저기 마마 덤집지 마리
0: 지 랑가 교주 야우제스 네 파치니 코서 시세 야호스등이 이내 맞지 밀통 좀 마십시 주무 주고네 시세 등교 마치
1: 나 창샤 멘디게 미나 주미도 랑게 쉐다 맞지 창샤 이 신지 숨 코저 게 말베 탄다 탄도 시비 미 증가 마친 바 노차 마마를 증가 요 코저 중고 미 증가 리베
0: 제 제스 제스 제 녀라 하시오 랑 등기 시에다도 조 결국에 고추상마 마마나 쇼베 마세 나주 마마기 장샤마다 노샤마 냠티 세제 님보 르고 싱이스기
1: 자카 시유 마마가 구미단다 냠티 치그르베
0: 디모 하주 시숭기 콩콩 엄마 나주 고수 다쇼르 피제 순수
1: 야 마우주시 숭기 에
0: 어 마우주시 돈도 나주 냠티 제나 노샤 르고 기 남바 주제 장제시
1: 七十国家了我能够定价送给四句的流通形式送给让开先藏吗长虎这边给之前我起来读给你 用马蹄, 你要让你去前面你要加喝了才要请过
0: 让这还有, 你要可对让给之前用
1: 呀,
0: 阿三,
1: 让开女不读哎
0: 阿三, 呀, 这是
1: 这叫青啊秀霞小苏这叫汉山这叫让孩子还有吧我光都没谁鬼住你学了让他这叫银把大概有大别现在也不说不了不是这彭姑你也只有用啊听一句这叫青啊你差不多你们还晓得啊用啊
2: 李, 他的用些, 连给还有
0: 아지, 주저, 니엘 더 스쿠다, 니엘 식세
1: 야, 주저, 디사오 마리 마주 칼라 단조 요리, 도스 내 니엘 링가 친구
0: 마디에 스하유, 키랑주 칼라 세는 그녀요 워리 주저, 로드 룽슝게, 나 랭구지 나 관조 믹세 구일 쇼시 권단다 믹세 오유 랭가 수지리 십제 랭은 니엘 시마소 지다 라프주 니엘 메초
2: 알레
1: 中央上北列尼中央的香卡桑马陆军组下他的马当不敌给给的一年关注民生区我最大的整马里扎当大巴子行差不起他有的让其不应了是不是起了哼我一个人灭记了卡起来有吧哼我是就叫穷啊让他的党员一边让个投票地址接个是吧让你马上跟宋英思兄弟
3: lini lopchon ki lopchon byo chen marbe
0: nian lopchon byo ming di nian du zi bu yin ne tong ge to yi ge lan ye shi ri
2: a li ye ta da nga da xiu xia nan zui ba la da xiu yun cha mo gong chen dang yu ri li gong ti wei xie ma ri ran ju guo gong chen dang yu ma ri ra ye ni ka seng bu do
0: nian long a zi cha bei ge xie zu
2: chen ma hu zi cha bei guo zu da dang yu na zui bu li
0: 没事事出得不好的让个的觉得什么好让一些阿俊念着没把老爹面上阿俊做烟呗让也会凶个一阿俊个一些阿俊也一呢听我心安了嘛当起引起包总了大吃过阿俊个一次可这是凶个卡的你也吃过阿俊做不了
1: 就叫兄啊就叫兄啊这叫对的你也得六千趟洗生命我注意呀卡切不得呀就叫兄啊就叫兄啊就叫人你们看现在得有钱吗这边我中队的没重要洗浴我注意就叫
2: 李爷 주저가 계시해 둔 것 같았어 쌤 마셔
0: 주저 뒤를 안 내버려 마셔

0: 티빌라 녀사슈죠. 구소냐 쇼캬뷰. 저토코 갈리유.
1: 용아. 키라즈 갸쇼. 야. 라르도와. 디크 데체라.
0: 부미슈라게 나서 구소 갸쇼 키랑 부르 교수기.
1: 구소로 쇼르 줘베.
0: 나서 름주 티쇼 카토르제. 나 부미쇼 시바 교추. 티빌라. 나고네 키라님도 마이야 르리 삼삼에.
1: 답은 답은 류란풍지.
0: 티빌라. 키라 니 셈나라. 나미야 티빌지.
1: 제나 셈나라 냐데지. 마 티빌 차소나 쉐시.
0: 레스 티빌라. 답빌라. 티빌라 가져왔어. 저기 뷰고 레스나. 키나즈 랑사 저기 겜네 가지. 동충루쇼 자메 수수기.
1: 쳇. 루베 칼가다지.

0: 답이 룰라. 겨우 뿡로 양용기. 수질라가 폐유 사실 담지. 뿡로 먹고 고고 시중기.
1: 시스. 폐유가 서버 담지. 겨우 뿡로라. 고고 탈중지. 따라서.
2: 예.
1: 내가 바바사고 룰루스. 북수 지진이. 사상술 좀.
2: 됐어.

0: 디스 루틴소 당토 예 마르마 멀지 칸타 지게 접수 오윤 장라게 접수제 봄디 니버 당 초베 긍르레 게니 봄디 시버타 냠좀 줘봐 도셈 크베 거스 쇼기 이네 대응한서 털두기 믹스에 싸지 마지 마주 타도 모두 장교 체니 마르마 봄디 탐구다 조 당 중앙다 존보지 잘라 줘봐 마주 튠지도 저 찍지 쳐오지 튠지 야구 마추나 뒤야 요마지 마주 뒤죽을 뒤토라 타도 미미 롱통기 자당 요시 마주 삼류처지 안사체니 강의 유체 캐세 톱쳐오지 디미타도 草마 담사지 시야유 더니 毛主席 마르마 봉디탕부 니치니 山北亏了 줘버리 이게 이거기 뒤쳐 써버리라 중국사지 가스 침무지리 상간 탄섬딘시 야채로치 사대차 마르마 봉디탕부 샤르규 제부주 먹부에 도업진 차요시 다다 무규체니 마주다 존재요시 노대소 길이 마르마 봉디니버타 마르마 봉디시버 냠좀 쳐버리 먹고디니 미리와 마르마 봉디탕부타 냠좀 도우지 이두장과 마주 마르마기 두쇼송 냠좀 도우여시 마르마기 두쇼디 제외 치르 두그리
1: 봄도 두배 녹규 멈지 제공해서 산정방이 냠좀과 양규 냠좀 치면 용수 위로 주와 주유 봄도 니베 양규 마마 양규기 조치 개진 제시 임부탕 장고도 카제 림루기 중량 이주의 내주원 봄띠니베 다시 세등기 당 중앙기 초소랑디 당다 마용기 지구 송접체리 고주 당다 마마 카체니 지구 주위에 우주 부주 저주기 뒤침등신 전부다 교육용 부신원과 체위배 당다 마마 등지 송접체겐기 대주 무무식 차유
0: 터리 비시다 지겹허라 향인 列송아
1: 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 呢，我们的堂哥七脚滚动把彭德怀当，七岁欧元周恩来，我们的媳妇七脚滚动把徐向前当，七岁欧元陈昌浩贵不值。
0: 看不着，鸦片的，参谋鸦片的，你俺最七脚没得滚动看的。俺俺那最，得不得是我最输赢。抢救下去，冷天杀不着的，妈妈直接看给，他给送出去。你先讲，我们的西北，当初我们公孙，对了，人家大家姓差不着，他的直接官都把徐向前给，官都那位买的旁边不少，弄个列车下，你先念给官都那边，买的远么的，西京市列车下，买的也别，他的水井大，软寨局呢。张马当卡点拿下，我们的那边马的玉面不叫你不吃就别无的。
2: 必须，大的都上马，陕西出呢工作是，其他都接待的。吃就得不得氧气，中国啥子没规矩。我们的你不打出国，我们的你别看了这一下。
1: 哦，
2: 俺大姐就喝了呗，几个人都不吃。
0: 得不压死我，你那嘴。
3: 我们这些不太。
2: 学的，学的，好比是，积极快了，学的。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캐스 드리지 양제 차 차샤
1: 잠깐부 차다 식즈 고야 되수가 안고 거의 빠쁘데 잠고 맞아서 치여 제자 로게바 주 짜주야도 배주시다
0: 로게바 주 짜주야디 오네야 오스도 보망스는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시시르스 차스
1: 땅 저데 저수 전운데 리나 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 아니 맨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도다
0: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 도비서 자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체부도
1: 도도 자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되는 제부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0: 로니 파주 페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거야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거든지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거롱업 좀 걸고 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비유 통종 최저 낭내 님 뒤낭 뷔제 이내 된 유제 현재 칠로 최초
3: 보 다투스 나로 첩제 대내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과규
4: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셰베고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3: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기도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4: 한국이 하려고 싶어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리 콘치브 메고
3: 콘치브 마다 한국 차라 꽝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기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5: Nedini, Chanyum Toze, Gazumule, Ming Adong Yingi, Changtan Gigubs, Bejung Jung Sung Yup Kushi, Digar, Kungri Chungwe, Zin Jung Dana Dozing, Totan Tzu, Namge Gazotar Changle De, Digar, Mij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hri, Changtan Gi Sushi Chimito, Sokja Nazo, Jigar Yushin, Tone Chibatang, Rigu Bishin, 西屯娘娘的索家的健康食吃鱼第二最大种江姐扎当托了给炸区别破鬼松养鱼江里苏姐大腾朝为索家密集没切这食堂一地捧鱼吃呢苏得切续食食 태양조처비사대구도켜진갸중외래미시동아동삼기토간치단타냥암탕도천의지구유창자단토갸치동망부유갸기보통신신치라속시진워타 부귀겸을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두부니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지 인신 갱물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盘松对经住十年二十岁不谈俗不经测了米你还怎么谈几岁几个松几年十个盘松个月别日记碰不出年速度七十岁混嘴前用错于你罗你是怎么的 浪过了爹呢强难准备浪盘度将忙不通之余 看着军队熊狼团密林外炸弹脱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片子体力吃不消，这就是我。养那胖子我们是有，隔壁古伯拉通瓦蛋儿国他们对不他，隔壁宝贝金贝宝星见完了我命不为，把娘心满。养了邱子丁的草药空气越近，邱青娃养俺的干盘汤，邱青娃养二十松就越了，邱七叔了养家里干王鱼。养了小我九十松的邱通娃汤，你没退休偏起娃咋当托？咋死娃？年数前的对吧他？啥时候参了那里样日古一年三六百草药空气细雨？两个年代，这里松竹园住过一百摊。看这竹担秧，明显插不起月梯。军队入这年住过一百。看这前面水土，江南人不稀，吃个月。很久呢。讲个最最该休息时，昆州绿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讲起，云店那边我了吃醉日，这里是最先我咱们沟通的月。年个几位退休女秀有贵有够，少加闲谈多呢。最近吃醉日，这里感觉咱们沟通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年期这里是不就咱们。江西教学了七十年，这里短着呢，给九排九头白，现在还讲一个月。江口做几年炸弹托盘个九个，美国吃过杀了点呢，吕祖狼龙吃过那不点，还讲几下娘搞完呢。推荐邱新狗。强炸弹托给江阳米酒啊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去米日给我的绝呢强炸弹你错那个恰经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给我的些呢强炸弹你看着恰是电视有位极度点别轻细细看着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二炸弹他袭击的这一年切索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的叠别索价盲目让人说是从而旅行器推一空战南洋米酒馆龙屋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切密度信心器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탄로 송접치

0: 동지 서지기 갱고로와 가오하샤이 로티다낭 츠린 촘으로 균도 침부 총수 능규 징부타 레가라 톤네부도 마시바 체치 람센 게지지기시 탄다 쩐단 지엔시도 교류 유예지 솜시 펜조네 산동 파라타 탄잠 사도네 감세 탕숑 파라 츠린 촘은 네티 초베 쿰스에타 용수 튀부 총유 지문이 돈이 쓰지 로로 츠린 촘은 후민종 시주기 원연의 담바타 튀티네 숭 공기 착된토 게르직 망도 친유 공기 딱바라 멍든 두릅타 네디 피게 용교로 루비 최숨 치기유 Tsirin tsume, nige le ro ta yumi tsui rogram chenpo nanchu. Sizhu ki uyun shi ime nguen ne, rengchi le dun yabu zhubi zan ma se, shirim du mang zam gyue ti, mang zu ki simri nye yu yin. Nige chonggiri pege yongje ta, Amerika ka mang zu ki tsuwa deshin kiba yongche, rengi ki dupshu gizu bi yu yin xie sum shi. Lege shuo la tsirin tsume, ne di turib sabi, shibe la lian tangan shibshu chigur shu yu. Lokman nan gyue ti loma tsoro, gorshe lam ne, 표기표중수균직내경원사라 네티 유괴 쉬시바타 레로 추 표견 조만타 망수엘라 시도 치기여 네즈급 편준 유괴 쉬리 체디 자세부 테마도 체 요사 치로 치기여 총에낭 사드 자마타 네티 더수 파리 냠도 제베 사드 유스 타 네티 유스 냠도 제여 치린 소메 파유 탄람다 지리 솜동 시기 하여 당부 티가라 립잠라 파유라 론도 침부기 용도 제라 레로 추이 레게 테 롭드엔 타 소웨 테 따도 치바 참타 냠토 촘고로 바 페유기 심세 냠주 치바 소 제베 네테라 셈차 송시 솜시 당통 마라 셈제 코나 치바네 레고의 긍진 바르 교회 파라 네디 유게 미고 외 신유기 포문에 레로 추 따도 치부 제베 아자 촘메 파라 츠린 촘메 네테르 시 촘네 르니로 왕웨 메제링단 뒤유 Tsirin tsume, shirimdu lo chu lega cheba tini, chumze to mang shue gi lo chu yin. Juandang cheru chenba tanga, tongji cheru chensu. Tsowe chu, tasam garuwe chogu mabu ngwa shen chula, rengi gi shigara yang gyundo chensu. Leji mutu shirimdu shi tsungne, payu ki gani pyunche gi rwa tanga, dige leji mangzo gi rogram tanga gyab gyur cheba, chusuyo to donga mi xie sumshi.
1: Jisi jo sumni, jion si chu dang zui shu ji liu jang ki, jion si chu dang zui, nye dong yami ni se chu lu, cong du ting jo sumba zo gyo nani, chi li li tun uyun ting kan ka ki, ji yu do xip tan, si shu si ling gor ki, ni cui nye shu senpa ma si, la dar tun kyu chi yu li tun te, sim ju na wari. Si ling tar ta, nga wang, wang gang, da wang u zhu jie, cong du shu yu bari. Cong du to, mi mang si chu li tun la shung nun gyo gyo gor ki, ji ke pru ji Xi Jinping ge guang bu ke chin, zu chi tu che gyo gyun kung che di, che tun si ling chen bi, nu bu ya bu dun ni, dang gi sar du, ri shung lop jung ta, Simchu Cheshu Cheru Dangto, Jitsu Gine Tuen Ta, Mangi Dunpa Seishu Cheni, Jumze Sambu Tuenpa Chedi, Jitsu Ringlu Tingrep Jienki, Pyeongchong Sarpa Zuk Dun Chegu, Ramdi Tewe Yabu Toba Chegu, Shesungbushi. Nitu, Rangyongchong Dengwe Ki Gyungwe, Zengzu Bu Bu Zhang Xu Zhu Wenki, Rangyongchong Dengwe Zengzu Bu Bu Yi Le Tuen Chondu Rishun Lopchong Dewe Chochung Ki, Lopchong Chondo Zogyong Nani, Zhonghua Mima Jitun Ki Kupki, Mili Tuen Zhe Ya Tuen Gui Bi Jia Chim Xie Bar Lopchong Nanggup, Mili tunji ya tun yonwa che gyu ti, rik shung ki shun dar ta. Le chi bar zhong dar, dang yun le lopsu jie gyakbe, ke chi nang ki gang qin le ziwa ta, chep si chang ce le jiebo ta, lo kor chuk du jiebo, gyun dien ne to tam da gui jie gi, ke chi nang tun le zi ni, dang yun le chi be chim gyung ki sim si ta, chim gyung che tep le dien ni. Mili le tun ta ju ta, mili tunji ya tun yonwa juen tan ta chu ci, kong to r dang ni. Zhonghua mili jik tun chok be du si din zu ta,
2: 中华美丽集团错过足够车狗增速给团建转归别年数那么是第六村都拉萨重建的城管区域地规恶中恶批不再拖动他居住前边中美忙不如偏拖把他忙做给济南阿鲁为推动清域是拉萨重建地规你居住区域南昌车西日夜接了年冬轮准备重建地规居住区域基改区了命为出车居住三月节中区天牛塔 Luri negi hii du shi to ne, lam ngun num na lam sui ba tang, ni nu lok chun garwa. Rin nu lam kor ye jie ma la garwa so, chong kui chok yon ne gyur su rin bor che yu zhe. Chong mi cilin chuk gar ki. 地鬼就是马切孔，南门困民用不汤，南块坑穷土就开门挖，老砖塞不灭把锁开，弄出吞灭银不汤，就是切记，南门困用不汤，老砖卡塞挖，南块拆打这不就把锁，苦有来就到我塞退不穷月别，场面西凶黑，各种人物所讲越级松不些，他家他是重开城关区域的地鬼人帮，我们就个批了，就是七星月不汤，忙起挖竹笋月级。
3: 孟新娘孙女，比赛脱东几个月不是？那么在林桂顿班，吃出他做去补偿，老少一碗汤。女个身边老少要吃干碗，果冻麻辣人包切吧，刘军让我是准切吧。我看馒头当我做切月不是？就这节不呢，大伯你做了的，吃别出当的呢，少个穿出看你，哪个水着的，别没事长不切，对吧？吃面看这面不切，差不多大路。
2: 团队的底下不收钱不，干脆当那里，学个养人队怎么差不嘛当的，吃些，等你穿着多都得不到，如果要学学下。南塘南块儿穷的，不吃。南砖所规制就是钱别，地块一开，青绿土个仓土，请把马塞，崇明所谓不菜来所请一些，他是从开始城关区，德康组专他，金砖跟着就业，来团把司令团主给。
1: 第六案子，孟伟国同学阿灿来我团当内，团长七十七栋团结团，这娃预备的雇佣我们这个批，就是说，崇明团内拆迁六九千年，孟错给给南二位推土东区银西送不是？二团，平均全部两面八零三区针对，全部各局部不谈，所长南边拆给推入三百四百，就团作为三总针对，平均直接看土，切不是？特里个针对，推给制度点别运用。
4: 碰日去列钱三百四百趟，把这些人呢，这些卡啷姐卡送了出去不谈，卡说说，三头进军他，忙错给错啊提醒，错被将啷些东东呢落你去送村接了命呢，把林去南北局三头矿皮谈破局新土路过不谈，头路三百票给孙雄文把车又不是，所有大车给这娃西北八零八等在南街去，咱们去提南去，明日做呢。 他是从开始对龙的前区给大钱为民学校给军进部整顿时，军进呢，每几个电送可能没有，年末退的为民学校体委忙活八零七的，三头所有人上抗联文班去给他，派给为民学校给登记亚布林的银行送不是？整顿康南，咱们去日子里，派送错别新通安他，就在去再不安月别，西国王班西班大行就不是，西门外江边去催。
1: 咱们去提大嘞，派给开局哈巴尔文巴塔，三头进军文巴塞云啦，派给你推给军队讲文语，接送不是？写到七八信呢，特地给巴林针对提，第六进的你不难送，咱们去读个做不谈，看咱们去朝东一个哈咱们队员别难嘞，巴尔送给哈咱们队员，巴林针对提，进到就别去，你去送人牌，你可以不是？平均巴林开间团错给创意宣布，济南去，巴林针对人，俺催他东。 陈明人呢，用瑞七个比我大，我们学校他，瑞队给咱们去看见针对切一遍，场面在康图西过了皮球，跟苏修哥联系送不是？
2: 对于你年年一百年多你四处旅，平均年前南家八万三头旅程走进去，这算做接近新旧用车进度趟，中国决定录取进度各趟不？你去，这算做最终开拓就这回事。他听给针对南，南车短轨制切换不趟。 南昌说送的昂塘不塘，你不送不接，咱们去不接。成都出不去不去，这个天气淡薄，应该如何谈？成都天气雷阵如何说的？卡说说南昌忙不难，让在雨过岸边种植三不脱皮不接。真修吧，不是朱丽亚西，伊丽亚西，迪卡尔你们总叫我听呢，雷阵不错，平均六种谈，你们用比例给苦个三不可断切不稀罕了。最多单独读白宁车云中了，行上穷是送不接。真修吧，亚历山大西。
5: 有人能用心，宁车三千几不多了，他听给七个人修个穷娃，还将搞不穷，稀松不得。到外民工被宁车与龙旗镇养他，唐僧硬看给真修被遗忘超越不得。真修被呢，来了呢，宁车听忙用用用不他，来了呢，宁车用听糖不赢不得。真修被官司与去，俺呢宁车用听你不赢，听糖不呢，真的媳妇儿用心，第一个肯被买到去，肯都接送不得。
2: 真修吧，阳春正气，俺呢，车松村用听堂不行，因为年轻团体车松村那不通用语。他听我说立即离开云中，到为民工不习都接送不着。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རིང ནས

0: 어이 잘하게 뭐냐 굳이 사보시려 나스 다지게 잘하니 세브라지 왕이 저 개시 태송게 마트비나 댄데 장샤마다 마르마 저와 덤서 유비싱그리 개시 종료 와야 바로 봉추체나 타은 보금 먹구나 편도 치고 여지
1: 带了一个生产干了汉青大妈妈年纪接下生意年姨妈接不上的没多别的几十年卡过去我三家有生日一年快一个几个月妈妈的娘姐姐我会接俺有生病我有这了既然给送他了汉青大妈妈妈心里两个几个密码了

0: 유리 대세 사진이 로봇도 카드에 뒤에 문에 제마블 도스도
1: 쇠샤 바트 데이터 어깨에서 데이터 샤큐릭 쭉쭉제 높이 고소해
0: 如果他这位对接卡最头最接用的是接着来也见到了下个月给接个大努比给当上给那也肯这个三不是联系那就是你的月子电视给接单行下去找我安全队了第二天的推进的会有别的消息红军与你的
1: 那最，他做这几个来个，找主要的三亩地，要也没多，
0: 什么事情不会？你他主要了，下边弄住了，什么事也不行。
1: 主席，把那做，你也得多。
0: 铁头。

0: 재밌어. 보고 갖고 가봤어.
1: 제시야. 자, 小娇娇 제시야.
2: 小娇娇 에.
1: 민디고 내년 봤어. 지만에 안지 小娇娇 스베드. 지전 장게 생각 제도. 아.
2: 娇娇스. 민디고 내년 봤어. 나가부도. 이초
1: 아.
2: 뭐라고 지밀러? 娇娇스 부르긴다.
1: 용아.
2: 老毛大锤도 정말이야. 정말이. 지민이에다. 민무디. 老毛也得지.

0: 기란세다. 간뢰쿠이라 미소 토보다. 퇴공 정부열. 계승아스 디쿠이라 딘시 소비기나. 라오장게 대대 원스 말이. 계산. 디쿠이라 유르 못해야 요 말이. 디레 강조. 장르 친지. 봄디 당고다. 냠좀 치약을. 사실은 원에 유르 못해서 말이. 만주생지리시나. 장제시 후주난의 봄쇼당부 간수를 당사샤스기 직전에 장마라 시균치와 꼴좀치니 유입자 약쇼쇼나 만주 동스레 교체 남산 놈대 모치주 장치는 것이
1: 직계시에서 오인 장라 모시주라
0: 장하 장가차가요바
1: 니르추시도
2: 단대 자회내지르더듀 나섬주쇼
3: 现在去哪里了？去多少个用品？让个什么最低？陆军向前给新个准备。陆军向前了，他的路路没去。正好让个什么最好的哟。我你的去学的。他的，胡宗南木布甘肃来接，民族的进党会了主要下。现在我最想了木布你当接，部队一把兄弟的胡宗南一路进他鬼不来，木就直接接接胡哥村里，同为的精英。
0: 会你们亲戚，本地塘沽你不，罗家你呢？胡宗南木布了，集体塘沽给。这伙的，三木路等人多。
4: 下次有人了，其他个钱呢？
0: 你去西的，我回去呗。你那两个陆军向前的，垂头西直起，你那农家具的，从早就垂头起，本地塘沽的垂头起啥数呢？
4: 今年买个顾客的小银三，那啥银三是我用的。妈妈是给看的，打单子，我们的堂哥的媳妇娘这个，胡总那么问了，问就是是我对象，年前呢就是两度，就是两度。因为我们的堂哥没收，才个月子，上赶堂上规个东西，得送钱币呢，忙水嘞。
5: 七小姐来天都忙些，顶这些呢，马尔玛，我们的西边，胡总南木工的，可不长这口气嘞。
6: 我们的西边读书，我们的他不来吃去嘞。七小姐木书给，我们的西娃兄弟也不钱呐。第二个特别，顶水用嘞。第二个特别，我七小弟，看叫这是不对我这边，龙进贵定，同辈兄弟们的，他我给是不是面子的？
0: 俺最胡总南劝你，今天等于有嘛事？
4: 用啊！你老三，几个朋友了的，没去住了了，打打钱，困难你看叫出将出呢，没得不得，老大托不起是虚说。
0: 是。长好，
4: 那
0: 打的几个对的？陆天国逃回，农家具从丢电表丢了，家都从头错，没得不消息，心中起居是我对下。
4: 铁这些年有了呗，慢慢不得打过大泥呗，幸亏没得吃西，让他吃我做差不？
0: 俺最过头了，让南开下吃酒局要嘛是，南山中国三只魔鬼了，打了大姐，那句空虚钱，这不是农家具我运错打到大姐，南山逃走了，从头就是了，让了三家开了，
4: 没事给俺给土大的这钱呢，俺没退了，俺拿走张总的铁头，
7: 大的。
5: 让给几多的？何谁？老毛。嗯。追寻不着了。不过。得晓得。家乡，就是晓得。哼，陆定国到四年底了，我呢，写不得全部拿出去。哼。到我这边是九年呢，中央给电器拆迁，到我就去吧，兰州乡外了，我们得送两座几个大。今天到我中年吧。 宁夏生产，苏联制度统计七十岁不行。因为陆军国道改，经费没得这些，我回去。我们的那边干路大，更稳的。我们的希望兄弟钱呢。啊，永吉呢，我就努追去，就过松安大，更努了，不就钱呢。新疆大，给几两天，先给七十岁下。
7: 主席的。 我活的你就是的，永远活的有嘛的，你妈老不能行，好久的接不起。
3: 나유 보유 하리.
4: 보유 럽저 이교야지. 믿어 치기에네. 치실에 하용지. 좀 외치부 가둬봐지. 다리이나 마주 로등장구타오 그 주문주 제조금이도.
6: 다도 고조나게 시란슝랑내 쇼링고시 왕준다 마오빈원게 天神我叫了 차주비공시 제자 현아주송다 나주마라마게 그제前的更是
3: 노교체하러모고치니 노기 송월치나 머시 사이기침부리 이내 민용에 가라 더동청유미리 사공리 삼다야 허여마리 춘우몽웨니 마사봉친기 사공리 마사봉친능구 김규두시서부다 퉁부시라요리 먹슈 장마리 교요마리 마세 춘우블라 니가처부유사 먹우두규다 삼부요마리 니에체나 장기 상갈치나 그그리
6: 알라이 기라가쏜다
4: 니로대로보고 삼자라고도유 봄디 니보다 시버 잘라 종시 봄디 송 다지나 도수게 카체나 도수님 보지
6: 영아 재능 아주 남사 지게 먹지 졸라다 로드 고도를 따단지 고조 남사 지구를 루루치슬로 나자 냠좀 도고나 가즈디 교고시 계제 호조 나게 시랑기 중남디 심비이나 아니 몇초 속지 동양계 샴세다라 가카세다유 통외 먹보라 가다니 나신 통외 치즈 제고바다 제남 제도 장교 제고 난량 능규라 레왕압 제초 규유로 라바도 미키 묘외 두리 등금하실라 강르체 부터고 대대 등방 원매 규구베 가쇼통 기세 자외 강내 송나 나 조강의 체부체 시비 체주 뉴레 제로 지역동구 교수소 조르 다오고바
4: 지급적 소용장라 멋있으라 단단한 하고주 종교적으로 강한 부분 리가 넘치 장가 침부제 등규 제도야 민도 뜨거 대중을 지급 접속은 잡아
0: 종교적의 종모토는 꼴째 조초구를 봐 랑가 편부 있네 미소버리 누규 랑가지 님도 쓰나 나 이체만 쏘 로팅고타오 大长给让对祖宋马西达大齐洛奇阿给推自己让陈北陆天兔马歇我马里顶村长教卡的一年仍行给他四一里大齐个接了进诺就有马达这不遇见让给口子铁死宁夏没对不起了长就农就上路卡塞药里拿出他的蓝猪后问呢没去追接从而琢磨他把恰恰呢 철시시샤 머주 장군의 장부 조제 닝샤 조야 요르바 뒤에 닝샤 모두 철시 라다 시야기 너무 개진실이 딘제 송장

0: 你呀我是动作啊有些呢我爹要你腾太远我就准备养了爹有没该是吃我什么去动作地送入手给入平王了爹有没入平王了他的国色把戒地送大学大病的总不一样了听三岁的有的咱们算了拆的着手忙不起来都会忙着给给不了卡了了有没让个心个月
1: 양복수스고리다망소기브조미도흠니에제나과연님가셔실래대야르마시오리세야라팅상마마게란조총라마게버리스기먹조신사부디들랑크네요바흐오고라님지니지네키랑게킹거지아니엘라루병와라세가주이디송다쇼니마사시다요르바오니마사시다가요리니마민니슈락슬레메바
0: 탄다 미꺄다 니슈락스요르다 신신 디송 지기관에 양야 디송 루치시 다샤스기 데 미니키락스도 쓰도와
1: 영아 오고라 니어신스
2: 레스

0: 우리마도 신아 전화배 잡지.
1: 허지. 티제저 와. 녀마 상발하게 녀발아 끼면어. 나스네 총차하지. 허지. 다들 상발아 괜찮도.
0: 코난하며. 니제진의 로피비.
1: 유마지. 교수 단들로너 유마지. 니제공 종교양락에 나 상발아 고시해주. 더도 녀마 상발아 머심자. 나 강치기. 마세. 말마게 란조초라 봉주시아 니그 유자 신지 디수먹치칸게 괴니라 루친시다샤 더긴가 카발리제 독순 책이 치울스기
0: 답이왕라 계시 마마가 괴니라 봉주 제비나 키랑가 송첩두
1: 자게 신세지 나 주디 송다쇼 능구 라데야다 체두야 당능시 망조 신하고야모도 심마지 나 주 마이큰 게 묘매자 오늘 마이크 구두 맞죠? 표현도 효마시
0: 답변하라 오늘 전에 기랑게 랑과신 다시 담고치야요지
1: 랑과 가르지
0: 소래 포도 매배 남지
1: 리에 잠못 오바 로든스 주기 동어라데 루부터 껴요야 나 토가 염주고 아이 쓰기
0: 장구 시비나 나 마마가 분비 시하이 동게 기란 세가 다죠.
2: 같이 해봐. 자 마마이에
0: 기란게 지는 나 마마 잡두게 나디 첩이 험삼이.
2: 얘랑 세일승 못게.
0: 답이 와라. 얘 기란 로봇이가 용비. 마세 기란 구수다 시슈신이 미장부들이지. 기란게 이제 나시 마지.
1: 지가 로드 모토자 장원의 전부 차샤 영아 라슈다 쇼니갈 포도마다야 탑시 라리 니 카리유
0: 디더 디브리 저왕라 기랑게 님나 免得给活不得了给他给病毒所提及引起农活太细妈妈农活用过去
1: 用啊压去让给妈妈妈滚来了其实我把了四十多名了我妈妈那兄弟有事了
0: 给他生罪你引起学校
1: 压去
0: 给他陪陪
1: 欢迎照顾你那么咱妈退不给给我过去给我去
3: 来给我过去
0: 做完了再见了
1: 是不是起了？
3: 嗯。给你配合。
0: 大兵回来，大兵回来，
4: 都听中了。
3: 哦，干不啥？干不啥？
4: 那嘴跟这头。
0: 那大熊没说。地主大小给入兵王那个，就是今年了，给后期去接兵。俺就看什么鬼？下大佬强烈帮助些，路过的地主入学了，今天去啥下？地形今年当兵，地主入学给电线三只人，看到民意几多，咱们老管那些个。大兵回来，俺是花絮。
4: 走的。
0: 今天给俺面目可见当领鼓呗，俺是让给提前准备的生活注意。
4: 用啊，家小姐给当不对。
0: 啊，这个是国马鸡，就少几个鸡吧，
4: 就少几了。
0: 嗯，地松如果今天吃啥不？今天先把没看下几个鸡。
4: 来，就少当不就不？
5: 耶，
4: 路队里赢了，兄弟起。
5: 来。

0: 我要罗亚扎斯，不与罗亚扎斯。 지게 쳐서 왜 있잖아. 그도 두말 봐.
1: 아, 두말이 두말이. 띵모네스다. 뇽네 님은 숨다. 망네 님은 실러. 먼저 회인 레지. 랑퍼유러 로토그리.

0: 메시 미다보다 미드 보가오라지 나도 나라 니응원에 직심 직대라지
1: 지겨 쳐서 용이잖아 나나 니 직부 마지 키라 우치지 봄디 막매지부 키랑게 봄대기엔 키나무지 나는 참아지 미피에브 쏘자 부고무도 켄키오 마지 나나 니 직부 마지

0: 지셔.
1: 폐미 제지면아 오스리.
2: 로보. 녜션의 람사. 안라이다. 지금 뭐 줄라라. 다시 당시. 고조한교 회님의 좀시. 닝샤기. 먹더 주시. 나타시 얼슬럽지.
3: 교.
4: 됐다. 용기.
3: 교.
4: 나가줘.
3: 김찬아 감사. 마르바 봄초 지용배 담아다 저 답이 위제게 기란 저 투위.
5: 도대 위제. 계속 회의 중 랑자 갈래 시라 중어지.
3: 다른 각배 주는 제저 겨루스 지유.
5: 로디 없이. 나봐 격리지. 마마 봄도 시바. 선이 회의 조지. 당한 주 마르마 주쇼 좀. 요거 냠주 투리.
3: 더비야스. 김찬아. 나로피다.
5: 용아, 줘. 아, 감사.
6: 우질라 감사.
5: 감사.
6: 우질라 감사.
5: 감사.
7: 우질라 감사.
6: 우질라 감사.
5: 로데오소 감사.
6: 감사.
5: 유임소 감사.
6: 우질라 감사.
5: 소원 빈부도 그래.
6: 우질라 감사.
8: 어디? 나비 왜라?
3: 루트리 예르바.
6: 这边成了他的会议成了工作区的陆队里演给前期先不下了的果然你了从回来给姐提送打消了老师给不上今年的浪啊会议成连头去要求不得陆队里演蒙古松娘做起的让给前期先不下了自己今年朋友送子你也去我也不起的会议成为语木水给谁妈妈的狗狗云呢工作感觉许久送给他个人你妈忙做感觉面呢我做干过点做图嘛是他别为了娘做不错的车子肯定要求送这边老人家上去给我
3: 错了，我也没有大米。
5: 对那个事，你也啷个定？用啊，大家做。我得对运气。要是也叫的，
3: 这边了。主席定规定给唐经理，我们送给推门下边。他人给啥东不得？他多没吃辣熊骨的。
5: 要求下，今年他多扎些锁骨的。 다만 먹고도라 매도 만스 가고기 먹고 송기 타지 야우시라 쇠샤 야우도 디샤
3: 기라를 더도 강하 가리나
5: 급디디 매 먹고 시라 용그리 루다 파과 망세 더도 강과 장르체니 미 대주죠 소리 디미 나 주지게 줄라다 먹지 허라라 강고 체니 처리지
3: 레스 예 인지 좁죠
5: 더도 님들 속진 뒤주 개침실하지 주심 쪼라게 청안아 강아 나주 인지 치주다 삼으로 권라 저지 치수기 뒤제 전화 자고 넘주 나도 숨숨 맞지 뒤 개침실하다
9: 주변아 봄디 자라 따르셔스
10: 자마 마오핑원 통위 쪼를 쇼와탕 봄디 시베 봄쇼 나봐 통위당 회님 발기 화자님나 좋아찬니 자월 고괴체제 먹고숨 냠조 도교로 송접치지유 마마 치죠 당고다 니바 본도 니바 兄弟 치규다 치죠 뉴숨베 란조초기 자월 떡순 치고
5: 자월 요딘제 유부르 삼삼무초
3: 지불러 나도 치죠 뉴숨베 먹고 마마 봄쇼가베 봉조 치노
5: 요마제 치죠 뉴숨베 란조초 자월 떡순 치제 회니 냠조 송교 링게 키오리 치니 요마제 나조 마마 치셔 당괴 랭게 봄디니와 兄弟 치아들이 나조 좋아해 엄마지
8: 막불라 니 산에 유임 비그체 교지로 가다 견지로 가 조제 화장리 봉선 아바 부르지 저거 고고지
5: 더비아스 로든리 마마 봄디 시바 산이 회니 리지 봉선 아베 저 님은 숨가 토비노 나조 회니라 데랑아 냠조 토비마체 대장아 부조 토리

통과를 부지기 중재시에 맞서 왜냐 부매집기 중재 야부장미도 미나 추위기 지수 중후위 시바티 정구란 유바타 통과를 부지기 경유를 추지 제중 뜻말해봐라 거바강기 치창내 돔기 손수

신다 차르제 용조로 파르돈 준주티시 초마 가르비 로사 신르이 자메 스웨티 네라 케비 로메 카잔라 춘진 제바탄자 테다 수주도 교르웨지 라리아 차마 최도 르티 경외 신다라 페디트기 유시 마시캄 심베 신동키 제바라 균게비 유종 콘즈 세소 사바경 와라 뉴범미 멤버 튕기게 신동 니니 나스네 수규르티 세소 사비 포즈칸 더보로 교류 유해진 디다 참마 샤메 제트 티미 미기 톰 하도비 세소 마버타 저와 탐습히 신동 용수 예제도 좋아라 롱오 캬타라 고지 위바타 Mwazar chiwe rengzhung kamki, ceso yudu jola, sonegi tuinin zay yubashi. Xingdong jik gyewa le, ceso chedong mambu cartoba chungne. Chana kuila, namiya, sunshu ki khenwa chenye.

没入把他端。不是那么去，动作没搞错数。不是卡机，出去退步了，搞不入把他。양 카지 켈갸안토 뒤조로 가부유 보뇽지 고롱어 주의 섭제시 슈주이 코바 예네 통주민도 저마지 나주의 타니즈네 다도 디니 코베 Paripuji Lubushi Dini Kobe Rishi Tadon Kobe Chashi Rinwe Gamboya Yu Tari Seboro Ton Yungishi Kobe Renjun Kamta Yonsu Nyamje Toba Chedu Zersunki Zuje Kepo Serwe Kumze Tidra Yimshi Lazendi 光做清光图，谁出个点在了给人切图？你们不用再去，规矩没要罢了。执行他娘这拖把七个月经，光做规矩七百个数，就真去出个了车呗，那不得不稀罕。黄祖他组织了新的开别六百年年度对的不用再去请求请不起出表马赛人民着我双东拉上爬了披肩球衣人民着我不用再去吕鹏他崔西阳这个媒体卡机康斯的托音吧他卡机讲托音看着吕鹏穷为人才了里面几个嘛行文家吕鹏穷为人才了里面我不知道你怎么心情

대치린 최고나 토마른 간츠 추도기 태슈기 코드라 경을린 도치고 대야 총의기 기바 섬시기 너부 양문 팀자 쿄 톱기 예바라 딘 보시기 지제 태바라 낭다 자와네 요마시 대표비 추부 수민기 솔라시버타 수부로 부족기 유비 디니 차르고의 켐바타 직손시 샴랑아 존냠토 관주의 초도토 레라베 포르토베 골라 섬시시 제도 부진탄 자와라 하이난기 추부 수민라 강라 차숨 유바타 중통외 듄기 라바 차직니 소자 시엔 손교로 쥐어 유바타 기기 속라 차직니 초기타 자와라 소부 듄초수 비대치기 유 개블로기 강바 차직기 카조라 춘진치기 유베 속라 림부 대추 류베 지세 뇽보로 조토기 유시 기랑기야 찬나기 청세 대비 총회수 교급 호텔에 캐비 부신 대조로 낭조시 최다 직전의 캐기 부신 대조 깨다 과세바시 출인디다 세중앙 직전은 대조 관주에 파라 랭무의 제비 모사르기 탑람식 인시바시 하이난 링첸이 경외 나조기 차구이기 대외 퀘시기 링첸 춘중디 갸균기 개용 균기 갸질레고르차 시리에 심지 매주 중국용기 갸제주 부세직 소정 제발 체결 대체네 마부싱니 네데르 믹세토 유바샤다시 마시 무세징 논잠레 메롱 리니 세송니 부세인 캄기 트웨네 차제바시시 치세보타 딩신나부 예배 쇼보니 광조타 불라마마니 시엔츠요와라 케바르 제배 천다더부시 동봉외보니 세종기 미세기 케주디시 모두 민원배 참마초요토 추고 마부식 예답 도구의 급유 원양 콘주의 계제 정신라 능주 치미인 바시 추울 나제라 렌시르 코드윈 제보자 마세 초니 무슨 마부시기 기베 김시겐시 베르나 데니 시손 답시 나바야 타베 니무시 카곰베 김제남 추제기 감도 좀 예비 사제 초조 지비 타조시 튀교 광탈 리니 시종기 테가라 셔류 동토 미제바라 콘조의 텔레 자차비 탑조시 지구 유티 크이니 지무 지기듯이 시종디니 저지 앙사르 체차도 크이니 지리 지급
lenyi sezon ki dunyi shobo chaman di pondin cheba ta. Tong la kachin chewe geblo ki shobo gugyo tonggu me. Ta chidu, tarigi tabzu ni chonyi ge shokze ngomba zamrisha. Tugin chonyi ki tabzu garma shile kegi me. Wenya gubgab su tabzu chuzu chikzam chigi yu. Kegi, lenyi sezon pordin chigab su geblo ki shokba gugi meba ngegi duka. Koya, bulama mani kimgyu chwe ni por tubgen chibutishi. Zhongkyu ngagwon chwe ni shiki chishu yinbi chana chwe. Ngari mabu shik gange tumu gyube ji, motu tsune gyube toba yungu yu. Tini konzu gyabki topdan denbi kimgyu la denni chunga shi. Wenyang,

0: 제산자주야다자소야번나로제바트페지나로딩을진광감직라고야단주주고인편제사베시경광제감직라고든주등고래제미고감니연여세광제고릉업중을고타고술고인베통종직표규인통종최저낭내닌뒤낭뷔제기내든여세편제칠로치초
1: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매바다 너콩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林雨卡巴昂扎列沃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卢姆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年同区滚不朗罗个陆琼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3: 다양하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티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위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3: 这要不是差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没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要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
2: 韩立方从康公司坑冷肃米柱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7: Bo, da tus na lo chup je te veni, bo ra robu ka se si ge geb je, lo ga na lo chup ba gyu.
8: Cho ho to sing bi, ta yine jur du kwa nan gang ba zir ge, hong kwa xe bai kwa nan chu bai wo la le ba mi du.
7: Di lo ge pa ju, hong kwa sa wadir da, bo ra sha bi geb du kun du, de bi yu bai ma ce, jur de ing shi ji du.
8: Hong kwa di yang ya wu shi du wa, ti bu yu ba, zi da ma cho wa. 양괴제 구동 기재지가 군에 레버 있으리 콘치부 메고
7: 콘치부 맞다 한국 차나 고문이기 급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0: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을 부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1: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매바다 너콩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구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 유비 셰브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鲁木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年同区滚不朗罗个陆琼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0: 디네 파주 대장 바 담제 타고 투 추주세 추요이네 망부 시라 수입 통야 두발라 다 추요기 민리야 양치게 겹 대장 바 쉐이치스 러구도
1: 대기라 디르도

0: Losa Testily. Go. Papa, Aji. Papa, Losa Testily. Aji, Losa Testily.
1: Losa Testily, Aji.
0: Papa, Xiao Dok Zui Da. Aji, Di Chang Xia, Gyo Sabu Zui Da.
1: Yong A.
0: Papa, Swam Har Deng Yu. Papa.
2: 老郭, 계속创作罗马作品呢? 공집니, 这苏里斯当作品呢?
0: 아지, 爸爸, 书记昂堂不睡前呢, 爸爸让他抓还是要这, 爸爸让个先把这个弄嘛这, 爸爸, 爸爸让个寻思, 创作主人没有给呗?
2: 他的命运都,
0: 아지, 没不肯这事, 三不了五千多的, 爸爸, 我打起的。
2: 가르쳐가서
0: 对于他还没读的, 差不多还准备读。
2: 让创作主人请一遍。
0: 哦, 我最创作的爸爸让配备, 我差不多去的。 爸爸让给爹娘来个去读, 爷, 那我是他小有的。 告诉他钱的, 我娘没有不送错过要的。 今晚爸爸让妈下孙呢, 총무서럽시다. 대대가 덩그지.
2: 아가.
0: 어.
2: 랑총주주린 지금이세요. 가리이노.
0: 신다 개매. 미마 샴티 쉬야이.
2: 아가.
0: 어.
2: 총주 미상매. 랑 김산 교수님 하고 그리.
0: 어.
2: 견주 능은 아버지기. 라주골 띵고 여러 번. 콘저랑한테 랑크스니 유제 무사야가 샤비노 총재주리 그저스니 인바 니에체너 육샤는 그거지
0: 아주 육샤스 말았다
2: 니에를 수수이 김자 샤다다 수 니에 망조를 샴디슈아 삼도
0: 니에 총조 삼도 그유 그대 이네 콘저체도 계지시하러 지금도게 나 청소년 뒤뉴 매보다 나자 주뉴 매자 조린 체가 더 단요 말이 쓰고를 봐
2: 난데 가 쓰고래
0: 봐봐 내 신고유 충도 내가 통 뒤뉴 매봐 럭베 케 친뉴 매봐 징지 지마는 아래 리고 징구지
2: 아가
1: 아자 아자 봐봐 아자 롱란수
2: 어제 교수 깨가지고
1: 봐봐 뒤에 아자 깨가지고
2: 교수 교
1: 어 요
0: 원유랑 사고치 이게 우리 교수 좀 진짜 친제 편도 침부 좀 있기지
1: 다르지 얘라 다시 수업 중으로 수지 안 당고 망고 지게 내가 냠냠 비리 제자 편도 시라 층
0: 딘제 인도 더비야
1: 던더 키랑 게가 라고 야고 시 태어나샤
0: 장게 시위 수입에
1: 시위 구크더 총재 미리 삼삼어 층 던더 주린 구다 범어지 두고 뭐란 유자 안 로 디르 시라 층스
0: 시위 코도 토가 끊는 손자 장 땡땡 편토지
1: 给那个若不要我订这车站，他叫那修衣。
0: 若不得你参与，一年平均要我打土没土地，让了让了不打。
1: 你辛苦一点了，路边过个车，公主让定就的。生意阿不呢，我创造交多个阿种原因。
0: 用啊，你也不用过。

0: 대비하소. 세슈다 킬레 냠레 제비노. 나도 고커도 정주 의비 샤무 비토야 저와 요르다.
1: 와야. 세니 안저 정주나 총도 소지. 유무초 세신 규슈다. 사디 세슈 디브주나 슈야 꿀로치기니.
2: 레스 전년 고자 랭게야 친구.
3: 용아. 제나 디린 총도 다가 참샤나.
0: 레스.
3: 와야. 총도 추. 참부 차지치가 친지 봐.
2: 레스. 제나 안저 주인다.
3: 哈哈，咱们去玩了哦，马上。出去玩了，出去玩了，出去玩了。哈，今天得皮子上上。出人不打。喽。姑苏得不赢吧？啊，难打没？哈哈，皮子皮子。王爷，别去了，起来拿去。啊，王爷，爹来找孙子，姐妈来给讨了，看让给吃着忙死拿手。
1: 出去去了。啊，托得不拿去。啊，勇啊，钱呢？哦，哈哈。
0: 哦，看让谁难打不到了。
1: 我自己，看让给你也没有的。
3: 等到亲戚进这，偷了些，俺姐，我去查下，难道没多？主人古大，听你那讲，俺做今早进没得，看要嘛是？姐妈你肯几天了？看人给叫叫忙死哪着？
1: 哦，我是，看人了，当时需要有，嗯，怕是今年俺做，老在手边去年去用个是，你看人泡沫是位置大了。哦，看人怕打泡沫，叫叫我了，俺做，说说要不得偷的生意。
0: 啊，瑞，
1: 前女友啊，我去了大其他中医。

내딜 초외 속자 디다기 미기 왕부 유네 경외 피슴 초외 방주 디난 주디 히말라야 상와르 신도 지급 此所以 타체리게웨 모차르 등규 토마 통통 这是因为你觉得你的罗克莫扛了车的那边拖着行李第二些是中为一太远了我不信大家语 咱们策划他就不去吧一大家伙他编着有我呢一门来也一句都错你其他人顶着独自去为内地儿厕所给跟他难免牵牛米恰拉可以说定国儿家心看家是为出这么多错位厕所给心看了拖得起 恰拉坦找位东西里面的去呢母去给挡着你滚对滚穷去主看西坦着

0: Shu jingwa la sibsa na a. Ma zui chong zui na lo lo me za, ni mo shui mo shi shi ri.
1: Ke ming du, ro kyo che lo jing de rin, nyu kyeb chi ga da kwa zhong rin, da kwa msha. Rang chi ya chi yu, a ga na le lang shi da lu shi sik ribe.
0: Sik ri? Yine a ga gong zi na kyo song za, lo jing na lo ting ka xe shi mo do sa yu ki ma shi.
1: 我是吴萨让听大姐让不起大事啊宇送的能他们好生意让给我让起大路线多自己牛肉起啊阿嘎拿了给他请你吃吧啊来是能他们好哦说起完了我那你都是推算这些天皮呢色色都不要给推出去的月吧这两个那你看过这天呢你看是这啊你要了主人古大内国族呢
2: 포모디나 가게 샵구매바 두도가 나츠다가 쇼슬러 아주 고카더미 라빈이 차가 주부스바 뭐라자 치지가 조제
3: 교모 토마드네 자켄 서교 맞다 니에 바부 그제 이메 키라니게 신세저버 청주 조진 체로 망고 치네 유미서 박자케 샤토여 맞다 요거 개윤수님 해 봐. 마 청주 조진 치고 섬기. 제자 수진완라라 차로난다 쉬야이. 라후. 장셰다. 콩을 거두이네. 진짜 쳐올다.
4: 제드시. 제드시.
3: 되버면에 자차차 시규리.

0: 아무 우자. 졸라고. 저스틀리.
1: 저스틀리. 저스틀리.
2: 저스틀리.
1: 메디게. 커진다. 차니. 튜도스라. 쟤는 마셉시아.
2: 레스 레스. 네 튜도르 서기.
1: 쟤네 오죠. 야오죠. 왜 말이?
2: 부도라 피니. 더 쟤나. 더 쟤나. 더 쟤나.
3: 레사 저스틀리.
1: 저스틀리. 야, 让我 走啊！
0: 我这一干了大些个中年人，
1: 让罗有没接了，你哪接得起？ 也你可接个中啊！
0: 啊， 我没过的。
1: 呀， 是为， 当然是我没接起， 是为罗有个马贼， 让哪里要接的？ 俺你们都没必要下位， 别说得做罗不中要接， 所以接过来两个要接起。
0: 罢了。 다 기란게 된다 이거 얼마 쏜다.

0: 지 조린 구다.
1: 로.
0: 이다 이다. 얘 롱청.
2: 아, 뭐 뭐.
0: 아니 나.
2: 아, 그래 봐.
0: 나 맞지다. 맞지다.
2: 고사.
0: 아니다. 아니다.
2: 잠깐이야. 준라, 준라. 아, 녀석. 녀석.
0: 녀석. 개미도 개미도.
1: 아무. 저 동안 같이 해 줘.
2: 나.
3: 체질 진짜 심히 배려 겹지.
1: 체를 상주 주디 어떻지? 라세르 상주 심어 팀 다 보이비.
3: 아, 네 하고 뭐죠? 맞춤에 가 주기. 보인다.
1: 네, 호선자 통치요. 수치환아. 체를 여고마 통배 가라. 상주 나로 여마시. 팀은 수치 고라게. 로치지 남대. 방치로.
0: 수치 고라게 니 되나 내 통치. 공개 주지 위에 차례시리샤. 落地亚的格勒是要马西，耶，格勒的妻子鱼。是的，谈的案子基本上就的哦，出来亚米多。前阵出来个了，张那几批钱内部忙过院长，哪只国家的人个钥匙？十四五的月个，团大的，他确实呢，耶，重组那了，出来亚预备三九十几个三九。俺的张木院长，哪只国家头要马西？重组我要马西。
4: 개요 말이 무인에 탑시다 쳐.
5: 예부터 정소서지 권중서지 장군남사 정소의원 간다 정소. 예부터 정소서지 권중서지.
6: 봐라. 예 정소의원 간다 직진.
7: 야, 랑가 사도와. 스스로야 정도 진지. 랑 편도 해야지. 예시오. 나를 대지. 맨소지야. 야호지 조시. 니네 배자 심주지.
6: 完了，既然该结算了，得做，我去对面多。
7: 如果
6: 落地给哪了，你也让开始前队的，前去救兵，当然三不苦人下。我你老多怕累不行，老婆别的，我们这么多，让给军队接过去。完了，俺老婆面前对面都是你，去哪里听我们无须兵吧？四周对面这，去了老婆有话注意的人，今晚的俺来电话，俺来他接伊。
1: 对不错，俺最年迈的小伙子，差不多得不行，天做得不行了，甚至气候也要马上。再做专门头把吃下你，俺做老板厉害马上。说句话那个苏北话没，我那点不得。其实俺最，那么就古得不行了，做阿舅子，可就这样了，是啊。你大热些，阿拉都下赛季的一队伍里。
7: 金娜，
1: 啊，白族人些，有多么大病呢？让阿拉的钱用。你老婆能晓得？当大师兄给，俺做家教是哪能过的，是吧？做外教局给，俺做外教门卫，卡了看咱哪样的？你这人咋？ 是新军校的天阶高的领导会比呢，没上场嘛，可是没人知道。我就忘了个松亚钱了，是修改嘛多，是修得松亚的，这里新军听嘛姐姐，空大龙也不是这么多，大家说我最切，啊，俺让座，你晓得钱就这么多啊？就让座落点气息。
6: 你看有老月的，有句其他之类。他的用处，主任不大概说不太上去。俺让做顾客的创作，罗马会交不起，对不起。今天做三顿牛一百，今天做木头做完交不起，就牛一百。都当俺做不过。每次去都老三不看也买不起，从头到头咱们说话的牛一百。
8: 谢谢，谢谢。
6: 现在俺说句话了，别表姐，实在都不要了木头月。俺做顾客的创作，大交不起，对俺们都。

0: Bakwa Zangsi Kangki, Rinpo Mebar,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Kangla Sechu Langba, Bakbe Nyanze Tang, Lunjung Bakwa Pyunen Sega Kheba Soki, Bakbe Nyetun Yuece, Yufang Bakwa Zangsi Kangto Pipne, Rinmi Ngang,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angki, Chile Minen Zubdun Wo, Bangne Jutub Tang, Bakwa Zangsi Jiga Yube, Guni Pip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o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si Kangki, Chile Minen, Kiki Bakwa, Dakyong Chibe, Sikyong Longchu Chetcho La, Rinmi Ngang,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Bakbe Nyanze Tang, Lunjung Bakwa Pyunen Sega Kheba Soki, Bakbe Nyetun Yuece, Yufang Bakwa Zangsi Kangto Pipne, Rinmi Ngang,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mga, Jik Jik Ye.
1: Si, Jatina, Kesu Drizi, Yandre Chan Chasha.
2: Jakambu Chayada, Shikzu Khoya Desu Ganglo, Goy Bakwa Dizangu Maga Zachiru.
1: 제상
3: 자주야다 리스타가 여기 오네 칼레시다 카마주와
4: 나 콤보케벨라 가브시라이 카레스나 로게 파주이 헝고디 코네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커문도 대비 쉽지도가
5: 나지 남주 주인 좀 무슨 란지 데그르바 아니 그 로게 파주 헝고디 담비 헝고디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가 한번 내게 민도
6: 얘네는 지금 공부만 못 자간 저이나 로제바드 한국에 있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공부가 제전에 강부 간진 느낌도
7: 대줄 함 차지로 고르게 탐 굽주고 고래 죄미고
8: 로제바드 함 차지 연여체 광제 고릉업 중을 고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0: 진로 라게 통화주게 아 만약에 보무시오에 로홀리에서
1: 더비야소 신의 갱기시와 무두치에서
2: 아지 우사 랑 가양하다 취입다 제일은 아주 서수유도 제부도 야초수는 유무소 신의 가부신 그리 신수야
1: 내가 가리 인해 감자만 집자 글리글리 지규리 타그라보
2: 수시왕라 과장님 봐
3: 아무 우자라 포뇽고 도가 나 따치가 저거 삼치
2: 수시왕라 니에 챈 캐라 마챈 그지
3: 가리이나
2: 아무 우자 견고 손자 하바마도 이지 칭마시
1: 더그리 수지라 총총나가 견고 된소 맹갈 주마시 아무 우자가 차오 너도 맹갈 뭐 칩체 하범이 된가 칩지 맞아 팀화 가시 진짜 하도 재미대 변도음도
2: 더그리 수시고라 슈디 콘로스 경과 테스 콘 견고 손자 삼리닝바 견도 등민도
3: Tiamu ji qin jie meng yun, tiamu nye zhu yin. Di nian me qiong na, tiamu nga da, tiamu ju zhu ju ri. Lop si gyeb jie, sing bui tiap su ju ri. Nga dan zui, tap si kan yu dan jie, ting zhe qi a di, kuan zui qi du yin bo, ha kuo ju gu ri. Wo ya, nga da qi ga zhu yin da.
4: La zhi ra bai ma zi, ke zi mu yi zhu wo ri. Di zhe qiong na kip xia ma zhi bai. Mu yi ra zi nung ngai, a zi mu yi jian zhe xin yong.
2: Zi, san yi xin ne ki ki xia wo ri.
4: 我可就这面水行的嘞，我有的社会工作公司这一块事情，说句话了的，这话可了的，社会谁去的？社会事业的我呢，听不恰多啊。他妈把白主的呢，泡沫贴不到去。瑞瑞，他的收入云的，没拆当，土老大简直这个事的，可是你也过对了，多个公司，可是经营啥？
5: 经营嘛的，老子给，直接不得去不啥。
6: 看到古天的这些，他的走路累些，俺从四十五度就念这些，社会我那穷过穷。
7: 哎，呀，阿哥，让给家表姐阿给四十五度，我热着要打，让他到屋里那样喝多。哼，俺要现在深圳没多啊，深圳几人多，俺就首先举手前见，四十五度也差不起。
6: 要个买一个钱呐，起码呢，俺俩就凑合跟着是给要的。
8: 俺就首先举手前面我有的，拉这有好的不？有个席位呢，俺是打着话好的。
9: 车子
6: 啊，自己进来，让爷看看要个钱带没呗？啊，没做的那了，三三天的车多，有个席位钱呢，给俺有钱俺俩就开过去。
8: 这多没？这车车多呀？你也多么重啊？这边
6: 让给还是新个月啊？都加东亚嘛，都还是新个月。
7: 何子，阿哥，你干嘛事？他妈上个，俺说句话了，给表情，说句话了，给表情，是啥程度？哈哈哈哈哈！俺也给表情没啥事的。给嘛有了，给嘛有了，给还好多。爷爷，说句话了，给表情没事没的，说句话了，给表情而已，花了生病的给表情的钱。
6: 一年给表姐啥钱不是？俺做，错给我的。其实捐钱就是偷俺钱呢，俺那三个差不是，是吧？
7: 我那个做捐钱就是呗。啊，自己呢，如果干不干，一个拿个三台去吃一顿。其实如果等是洗俺钱呢，俺那是谁有过日子？捐钱我吃的，俺那也能俺那是过得不是？
4: 阿妈。 아가 시기 아무나 그 싱글이 니가 도우르베
10: 라모랑 그 겨그르다 주도 제모도야 가르도 아 니에체나 제만에랑 게 하무차스 정시 안주 구커터미 겨그 자외질이샤 아지 소외텔을 잠디 지규리 나의 아지 고든조 경시야 뒤디제 그두시야브지 아 딘제 체비나 남도 람마스베
3: 爹娘阿姨，阿哥爹一杯，
4: 收起完了是啥？哦，收起完了，天堂配备。阿哥爹妹妹。哦，阿哥七十七岁，叫我罗丽贝，阿哥才能一杯。
3: 我们让菜娘妹，俺们俩在用品。
4: 哦，不两配的。
3: 哦，收起来，也配。用啊，俺们喽，俺们啦，俺去让给，拿着就该用品。
10: 순간 나셔서도 고민도 덕매
3: 你你看了大姐姐姐用的给这个我大过来没多俺拿出去呢他不捏才来注意阿姆拉既然给破杨是用给送吧破木归内的退三人心的那些算账他别绝土马是
4: 听听你看了大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3: 암로 녀시고 다가 용고 아 나 주인다
4: 클립이야
1: 아가 잔러 탑시를 신이 중에 아 탑시니 주노 나저 근처 제고민 럽다 맞아 신다 소지를 시험해
10: 맞아
2: 소지를 시험해 나 오늘 카테 뭐 시주다 무슨 소지를 시험해 지지다
10: 맞아
1: 소지를 시험해
7: 용마리 용마리
3: 我等你也写吧，好好干去的，每次去困在寝室。没事呢，手机忘了给看看去了，别啥事的。
1: 啊，这上了对不起，上个俺做看这些过敏了呢，俺就手机了了没有？喜欢呀，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记得写
5: 你年前为什么既然通点呢你从我村内去接四岁要得通去去
6: 用啊四岁得不要的去这个宿呢公司上融成了六种家等你的
5: 这个我来推荐呢
6: 第几句

0: 하지 중진구다 나부 딘제 피비
1: 아 딘인 긴게 샤고 휴사 가다 치지 나스 여비
0: 나이 당리샤 가다 치지 니콜 쿠메지 년년 두서스게
1: 잘해나시 다시 왜 리조메죠
0: 수웨 라잉아세 중아 수지와라 ngangam ta sira la ju che jang kha kyo le che wa sing gi zhu ren gu da qian na qian na nga de
1: o zhang ga bu de ne yong zha xiao se se yi ma ri 날 khalasa ato, ajige chari che sa yore.
0: Mogo, nga to mdo.
1: Ale.

0: 오늘 또 왔어 태차 앞이 랑게 딘데스치다 니에 콘조 롭스 유튜브체니 탄데 경기디 락다 체도치기 영어두게 뒤지도 쓰여다 영어두게 또 왔어 구다
1: 기란 깨쳐 이다 쇼지 와라
0: 영아 나 구아 나 또 왔어 구아 나 구아 쉬웨 아무 둘이 고다 봐치소
2: 콘테스 니께 나가친가
0: 육쇼 고마디 유미소 유미소 녀셰바 녀다 레카르체네 카덴치 네고리 디콜라 켄기디 이걸 나단스 께치 제차브리 람사 균도 단 쳐줘딘데 과여제
3: 조주만라 나 저야 켄자 균도 단 되면도 이내데 장샤면도고
4: 서신은
3: 안 주지 내가 지니 안 주총 주미지 콘서트 지스 제 최고야 카리나
0: 지 오늘 사다 사다 주비 용아 알레 예시 바뉴다 예시 바뉴다 용아 당한 안주 켄게디 튼다라 삼자 지둔 중요 말이 디데시 예 파친제 도고 공시 미다 주도 야고 치체죠 계지 체도스는 켄조 렌치기 용어도게 Chen ke nan zo ti ni lo yu yong de wei.
5: Ren ren lo yu lo yu, chang lo yu lo yu.
3: Zhuo da. Zhuo, shu jin lin gu ju de.
6: Ren
3: ren ren, da zhuo.
7: Min sang mei, ken qia jun duo deng ri sam sam chong wa.
1: Ma yang wu tun da mi da, shi wei bi tong chi ba.
5: Baba, ka zhe ga yong ba. A, bu zhe ga zhuo.
8: De da, da ga xie tu. Bu zhong ma shi.
5: 가져서
8: 라인되다
7: 랑그 루싱게베
6: 네
7: 미상매 로코치고리 랑그 길 생겜이 여러배야
5: 나 이인 가져가 你也顶着去啊，创作米切对的。爸爸，爸爸让十位的人几个月不年薪个月，一年三不写不起了。爸爸让创作米点销有接单被创作助理的。
6: 阿哥，
5: 看的，你也写不拿送哎。
6: 爸爸，爸爸让给保姆老婆要个球呢，上面这边开始欠的钱嘛，什么了？
7: 去不，路嘛他啊，阿哥给十位的嘛对不起我嘛的，没什么什么等我去。
8: 아가, 라삼이 호시동다. 라게 디데치야 가리인바. 라게 디데치야 비노, 총수주를 제도우리베.

0: 더 대 텀대 제 가지가 아. 빠르 수고 야고 맵 싱매 배 리가 전에 그저 제가. 길에 겨스 저 텀대 두게.
1: 제보. 제보, 제보. 네 파티요.
2: 네 수고요 제 가지가. 길에랑 아재 롭스게 없슈.
1: 주. 네 파티요.
2: 아주 교수님도 해.
3: 서수유더비하기 넘듀 유저도 디데스첸 융마시 안주 탁취치하기 탑시시 당구기 된다디 칠리캬빈이나 구크더 총즈다 냠래치니 르마시
4: 수치완라
3: 어지 아지 하시가 용바
4: 수치완라 안 차로시 나르 융구시베
3: 아 저 칠리시하 저
4: 베스 년아르시에라 최가피슈야이
3: 아지 칼라사 용우메 이네 나 텐다도지 도지네 랑바라 차가 용과 삼치
4: 수중원라
3: 응
4: 예아자 쇼이님도 치피슈 아
3: 아지 랑바라다 쇼이팔러 텐다라 치요즈베
4: 니에 텐다시
3: 용아, 딱다. 나의 시위다. 주린 구다 체제 된다 가지 깨지 처유. 치즈 시그리. 네 시위 체제 용고.
4: 레스. 터제 나서 좀 와라. 쟤는 가 나를 키나스 고슈이.
3: 용아. 시위.
5: 근데 저서 주도 요 청소게. 모든 체소게.
3: 깨지 체도 못 줘. 예산 봐. 나라니다. 주린 구다 나랑 좀 탑시 스탠스비. 랑게 쟤는 근데도

0: 클라스도
1: 피에다시중와라시라치에도
2: 용아
1: 아자 클라스도 아자장녀가 밥에 둡서 겹차수
3: 아 유쇼 나통수 올리나 대기
1: 딘제 하라용제 아자 롤레산메바 나르데는 깁여지
3: 통수 올린 딘데 대용아
0: 수중하나
2: 로
0: 제대로 상모 아 저게 수입시 파키스타자디 자조시다
2: 용아 니 저시디 아지 서케블라
1: 비 아자니마 나르디디 가시체야 체지
3: 아지 팀을 좋아하지 지샤
1: 심부도는 양스샤 하나 정수나 대유자 더 대부시 세신다 소신기유 나면나서 스위쳐
3: 디제 용마다 아지 장로주대 럽주망스 쇼시 머신에 나 모두 대토다 모두 셋을 팀수
1: 대셋을 모두야 가져 여제 아자 양주 년인배
2: 아지 서신 규슈기 켄게디 샤토비는 아자 정진아 대야 여지
1: 레스
2: 어지 주진구다 키랑게 간주 켄게다 서신 규슈 근무대 공지신다 가르이나
0: 디 어
3: 김은 공세 냠녀다 지 당토 협사케 장도 카마시 키스 서신 규슈 시야가 멍위디 토르 담이는 공세 뉴슈 쳔부 쳔다 켄요 마시
1: 거들러 서소다 비아디 아자 아가게 니치제 갑교치가 유브자
3: 뭐라에 뭐라게 승모 좀 타게 주어시
1: 시웨 승모 좀 주어스 갈스레
0: 아지
1: 시웨 계속 등재시에 교요 맞다 봐봐 중무 러레자 나에 다스차가 요비 나직 미르바 나면은 냠숨스다 쓰고 맞다
2: 아가 되다
1: 레스 수진완라 터치 딜레 수진완라 야가 시웨이 다이는 전부 차도가 아 총기 친부 나기 공스 친부 락세 민르버 양스 로영제 바바 시슈라 주봉고 다리 출레도디 남자제 몰롭체 규정스디 거중에
2: 아자가 다리 경기디 샤토빈 아자 시웨이 총진나 대야 여리사
1: 알레 시웨이 통중아 랑 로마고 로마요네 체녀게 칸데도가 나다 차마리 너니 미즈이 케워다가 유네 도서드웨 게등 마시
2: 우지 아자 뜨다 참미녀 중요 마지 녀노 없지 녀노 없지 아가 랑 역시 레주 안주 서신 규슈기 견제 걸 끼지 치도
1: 호시 소중한라 턴다 첨부 딘제 나 사무 변미지게 타 가바 추그제 파 로제 라후다 끼지 치어지
0: 제너라 가르치가 연봐
1: 칼라사가
0: 칼라사니 이네 여제소 카딘 제망을 수중하라 대시움두게
1: 어어
2: 시웨이 타능한지 시에상 과발리소
3: 타능이 시에비버 공세 망초를 제약이 차기 약쉬듯이
1: 봐봐 야 샤소
3: 계속 튀딘 때려 서신 주시야 그래서 털 따고 있을 러비는 공신을
1: 인다

0: 这，阿姐，俺这龙骨南米了，汤给喝怕要着。上个上当当的这，俺这还苦命多。可是人能行，能灭子么？病家子么？听这一呐，地来的，哼，有说龙骨南米现在更嘛着呗？啊，
1: 阿哥，俺这得去接过些鱼，让给张满这么些用途耶。
0: 你这么着还是先说，俺呀还在听声音的，啥能行，成就过不起我们。哦。
2: 上个仓马积雪的，熟悉诚意的，让俺做龙本的亲戚，闯进那拉不扎的，等到日后的，肯定人让亲戚的要跟在海里面积雪的。可是俺让那些陈局官员呐，老虎那么亲，今朝俺面前的叫，从阿妈兄弟的亲妈的，可是你妈让个陪亲戚，俺做龙的都不落落个见面呢，阿兵那是俺是来绝差要的。仓木说你俺这边，听我俺哥哥当接触接到你说的。
0: 让给新妹妹，你也哥哥当接广州开始的啊！让闯进那儿亲戚，俺做面搭子请俺要年米多，你也把我拿进年三来下，没用米多是没了命，让老用着呗。说说给大妹吧，养了俺还要一百啊！
2: 让给俺做姐，说说我来接东嘛是呗。
0: 好是，让给今拿过顶着马学我，是为让年舅母的，你让那边两个亲着呗啊！婆母说的老来能拿马着的，六大腿不是，我现在日活开车多，日活起码还被狗几年的。
2: 俺让你进军跑了，骗子绕不切吧？我这怕着的，看见些啥？夜店的让闯进那个错了，别的出去，俺做通宵去我这。这是，他这下参我娘去的，天天连天他去新年里，热嘛着。
0: 书记完了，夜店头那的他去写作业不多，
2: 地里俺公司落去，连给俺注意。
0: 是喂，阿姐，这有事，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忙着 더 코라주 고세 용바사로 체고고다.
1: 따라 가도 되는 용두게. 네 샴지 베르주기.
0: 가르 샴지 주기스. 네 김자 대치도 서비스 주치스 내 치그리. 뭐는 시소소마도 미르 삼마마담 디제 체고메. 계속 가르 주고 삼제 내려요. 너 용마시. 너 용양아 저 체도 주베 아. 소소 내게 체도 너 용지. 키랑아 저 가도 내 통주치기.
2: 가라 저 하제 아가.
0: 하제 샤
2: 계속 유음소 라는 시인. 네 통주치기. 주주와라. 다른 구조 넘겨 근데 이메 키랑 그 세송아 구조 넘겨 뒤에 제서 세도 마차 샤네 의주 제도야 여마시
0: 다행히
2: 구조를도 마치 봐 중저 토고 성도시 미디려는 거 저러고 시리 여마시
0: 키를 갈 세유
1: 주의 라마 십치라 라이 구커도 정주 미르다
2: 녀셔다 노송에 구조랑 셔랑 계시 개개 요아당 유스기 계시랑 개랑 셔다 메비도 구조 집마 메디데 지그리래
1: 주 방마 주

0: 조리구다. 디제 만난다. 디제 만난다.
1: 기다려주다. 기다려주다. 기다려주시. 고모소 고모소. 다이는 샴티 주기.
0: 조리구다. 응아. 미장창마 세모토베 강에 요지.
1: 시사.
0: 네 삼시 두기.
2: 十位 집들이가 화를 내봐 가르쳐줘
0: 나 세제 랭위배
2: 주린구다다 갑자기 쇼지구 예팔라게 가 주린구다게 딩외 아자 아가게 라는 고호담 비킹기 용하시 캠베 제일어 구름시라샤 제일 뉴부르 쏘게 十位

0: ne ma zo sa si u tap sung go ri di ji da ku ri yu mu zu sa si u tap na ya hu ye ba ha ku ku yo ri tan de cho ni na ni su zu sa yu me da ju si
1: kiran ge su na
0: ten gu ge ra li du ga pi du 오랑게 홍바고 있어 좀 대가래 키랑게 덴데 두바 삼제 홍바르 버시
1: 키랑게 나 탕치 시수고 위에
0: 타이
1: 이내 안저 꾸스다 냠레 지기 요시 던더 딘데스 갱구인 트랑아이교 서시고 뉴부터 부시 공게 서시부터 야기 뒤주 약슈도 유리 생비 조진 구다 나 원데 남자 능기
0: 아래 그냥 돌 때문에 나시 그냥 게 좋아만 나노 중미주에 댄댄 좋아지 그리 섭소나
1: 리스 주리구다 딱게나 뭐 뒤인데 격천을 내버리
0: 개녀이너 생각은 다부터 깨고리 从最那边的红日大了 天文老国 是不是说嘛切不切 对个光多的那啥不大了
1: 朱林古大 其他个 行不行多啊
0: 俺老兄弟 超贵呀了 搞不起大月
1: 前里用啊 俺那是别人前里 顾客的从最愚昧错 给不给这点还有不算难的 어찌? 어. 디 카리엘라.
0: 디 라보부도 나리.
1: 라보부도. 주린구다. 라보부도 행이수제. 정진아 미창네. 구구시다 제배 마체. 내가 가르는 새가 두고도.
0: 라보스는 아주 이리기 최부비 유실이. 공개 소아문은 더 배 마체. 동조 면접까지 면주제.
1: 伊里克伊个勒不是，从最那不个接不起你咋？对不起，大米西君家，明天大顿都卡着接不起你，狂点不是？他是的，听见行不是？
0: 狂个那么久，真的接不起咋？没上没来往，哈过是？俺做西北街了，狂个俺做，没被咋了，真吐过是？
1: 主人古大。 你也看到这一日的内了，真叫奇遇。一年年三八，听着见个几座了，听着不彩礼的，收礼了，一起抢我的生命，去让给钱呢？

0: 너 물이야 주.
1: 제노 미쳤다. 봐봐.
0: 죽을 길어 이랬다. 날아다다 물이 엄마.
1: 내 소견. 봐봐.
2: 今天啊，顾客得创作主题，是为人类和平的团结。某人给公巴提出起下，很多啊，去的两个人主题，第一把不总结，某人落笔给黑色，第二把什么事来过去，接着某人，重庆那个车呀，落到街皮，年是为重庆那车接拉扎达，明年是为斯大皮。 穷途时为看了人别烦了，老久了别存差去，讲这也不是啥用的。今天也不是，是为我呢，都不是大堂下。今天不过也有嘛事，今落碰不起给下，阿只是，阿只给不得啊，今落床子，眼前呢。 진로 총을 안 몰래 구달부 부식기 유 삼대 유기지 샤자 집에 지동사디 자스 큰애 유로 예대는 권수 편수 챙겨 요시 예이사디 육샤 표 마셔보
3: 겐라 계시 다지 간지 서시우 더비아기 된다디 타지지 겐기 샤토는 권수 능미디 개념 좀 지도지 직전 그 티디
2: 我这心里的心都卡不住，他个是，也是为老师啊，用这他个心。也好可惜啦，是为，
3: 王师，爷啦，其他个俺一直给明西打呢，用不得。啥嘞，一直明西过来。一直，你不是打那啊？
2: 我不急，那前天也三不要不是打。哦，对啊，王师。 钱呐 ，索马斯 肯这多。索马，他个是索马。千里丈嘛，基本没法买，车都没到，人龙看啥些？伊这个单位没到，搞不起啥起个大，地砖那大，也给，全部没变，人都不出不进啦。伊这个，从江边海鲜也出不进，伊这忙做去了，赶紧停车去点了的。日了。
3: 当面没到看别缺点，检查那里转那点点缺点是不是？切账，我让嘴当面没到的，看叫些别，日顾求是。爹啦，你已经和大姐去，去让给大伯明天拉他去。
2: 上头点点军个子，说嘛，
3: 我是杨姐。
2: 爹啦，去让给俺看把时间看哪个，俺就俺谈的，今天俺做个三九。不是，俺最起码把岗位不肯定是看久。
3: 你可把心个这，新年新大需要谁？两场的啥么日子？要着急，俺可把作业没给不完的话。你可把今年零零度，等到俺弄两点要的三九。
2: 소소 야구 친일 진진 채웠다. 뭐?
3: 예 씨.

0: 아부부도 사수도 비아디 세슈게 가서 럭고는 거 얻다
1: 정말 사수 못 얻고래 유무수 소 난다 매봐
2: 까메 딘데 송비 아유 간주 수수 라고니르데 베준체니 초아디레 야가 시켄드체바 켄노 요마시 탄데 겐용창무 추불람 규규여지 이내 구카더 청조 외외내 카데여다 타부부도 유미초 초아 교부딘데 시게제디디 기랑 토게 수유구두게라
1: 수실라 가종아 소리 소수지네 여지 간주 메부소 이내 사시다가 손에 세제 쇼호다 토세제 타파 손에 토우시 지마이데 안주소와 당제주지 디모티야 카르토 디제 마르베 머신에 안주라바 이시 지그제라 유미스 로테 주유에시 디레지니 로주 세니 카리오 메디 레라 강구여시 조시
2: 타부부도 롱고나데나 초외뷰체 야르단투마지 간주 야게다 간주 부부 롱고네 퇴제 라프디레야가 단투고지 디제 체우윤 의주샤디 콤바탄고지 지 쇼고다 차외 초고 예지 이네디 천에 치톱잡지 이네 간주 유미 메링 머리 창마 초와 기부지 게톱 치옹마쉐 ཉེ ཤིག ཡི ཁ ཕི ཡ དེ ཁེ དུ ཕག ཅི རི ལ ཉེ ཚི གུ ཤིག ཡི ཡི ནེ ཁིན ཤོ ཤ ཏ ཡ ཡི སན ཉི ཁིན གེ ཁ མ ཕི ན ཡུང གུ ཤི བེ
1: ཤུ ཤུ ཝ ལ ཉེ ཡུ མ སོ ཁེ ལེ ཚ ཆེ ཚ སན ཉི ཁ མ ཕི ན ཡུང གུ མ ཤི བེ
0: ཁ བ བུ དུ མེ བེ ང ཟོ ཤ བ དེ ཟོ 만주 진초도 보아리 이미 기라 공부야 호시이다 스스로도 배야디 둘다 야 호치지 뭐
1: 스스로도 배야 둘다디 양이 이남이나 매부주의 시흑지 성인이 중재디 댄데 야 호시지 제자 키니 쌤제 친구야 가도
2: 하부부도 키나즈 이리기 대미치사니 진저치유 이내 성인이 중재 가리 유구유내매네 스스로디 나때 탁지이

0: 나를 찾게 되네니 보라 로보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를 찾아줘
1: 저것도 생비 아이네 주도 거는 깜빡들게 한국 셰베 거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0: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 겹도 군도 대비베 마체 주대 인식지도
1: 한국이야 야고 싶어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괜찮지가 군에 레버 있으리 콘체 보면 거
0: 콘체 보 맞다 한국 차가 꽝니기 굽주 거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대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굴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3: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 신인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덥레 랑체 원당 르도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유 조당야부미발 요상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함티 딤쇼 치웨 콤보 제프 대신 기베 전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 부드타 총야 계획거 강발 초용의 대결 치도 티츠 함조 인베 함조 기타 계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 탕 대당앙 차롱용의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게 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4: 这地呢，天是锥子，羊这恰恰下。这干不恰的，是个好样的，是个俺们老哥巴不得咱们马大啥去。这咱老哥巴这这主要的培训起的。
5: 老哥巴这这主要的，我那也是的，我忙死人的，这长死的。
4: 你也过是的，羊是死了恰死。等俺做的，这是真弄的，你那老的也看起像个没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
2: 现在这出去小狗的可是吃多的。
6: 老一派主要这主要的这所有我那也不懂。这讲价的性质可不这，见钱不多。
2: 多多这干部的出去没得做难点的这么多。现在这主要的这所有可能。
7: 老一派主，培训哪种？
2: 因为人工刚进来，国家党出去了个人，团结设备是用矿产刚进来国家团结团过来这么个，刚你演员才矿产国人我们中国人过他，国手国人呗，通江级培育，通江崔家那年年端南，北京一年端有才。
7: 团结七六七七，年年在当，那不如果年在，那更把四川人吧，那就真把说给，那共这部年在，预防那当哪位四川人来担当，那想不当，当时大军节前年给给过金木林，预防那当哪位四川人给金贵堂许诺，朱古仓马人打人民安，人民南朝了，人民六七堂西边讲南朝给，给了第六个南瓦钱。 那娃这部没把他，那娃手脚吧，四川人吧，就是两把手给，那就有才，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那娃五只差不多给，那位那就有才，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预防那娃手脚看给，那娃我不当，那娃张世杰呢，给了第六个那娃时间，给用给目击通大言行，人民啊，陆局长时间，两名见当着，那我当那位那就有才，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
8: 在咱陆基开发，连我姐估计，主体松啊，积极个，啥呢？还是从人养成了了覆盖敏感给他追。
9: 这个面积嘛呢，是讲铁路路数特别，马达线，中华密码集团结构，铁路制造路数程度，移动你三个月，到处级别最近的数，我数，调查线。
8: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少个？这个第四期要开要嘛嘞？
9: 让不落亲戚的妈嘞，喊你放的排局是当吧？爹娘的就是做呢，人穷的面子嘞，钱赚赚来捐亲民都啦。
10: 赚哪股？也不去钱余。
11: 是谁在门？

0: 라버부도 야니 근처에 용어도라
1: 최상도 친이 리샤
2: 또
1: 사실 때문에 죽어버려. 뭐 때문에 죽어버려?
3: 허, 네 다시 하지.
4: 알았어.
5: 나 근처 죽어래. 여기 사실 뒤 딱 그래 말해.
4: 제자, 근처 죽어.
1: 제자.
4: 근처
1: 죽어.
3: 라보부도. 오늘 최상다 친일 두고 해.
1: 저한테 갈수 그래.
3: 신다케 쇼금에 다 가서 제비지.
1: 천수리 집어 갈래도 효하지. 란게 다 맞으나 천수리에 최도체 타진다 하지. 이내 하마지 인데 땡라 남탕 매모 가워라 사다 리제는 무송자 참매 시슈야지
3: 슈다 슈다 맞지 나업주입 연식시 이내키라게 넌 육마지 라보보도 개세미비 맞아 냠출린 그 주여 어느 맞지 당연시 교리
4: 유미처 한들 하 슈제 근데 이미 하 거부지 당부 근데 쳐고 이미 그냥 좀 엉지리
5: 저 당부 근데 쳐오래
1: 저 당부
6: 근데 쳐오래 저 당부 야매 수주 와라 그냥 그 당부 나 용
1: 부지 네 그냥 그 당부 나다 맞죠
6: 수주 와라 디고를 니 굉장히 쓰이고 그랬디 지미 나는 용구르베 시험도 안 알래 좀 저 코 생기
5: 수수도 야 저 상고시리 내 좀 저 하고 그래야
4: 아시 녀라치기 나 경기 시험에
5: 이야 하도 와 경기 시험 사브리 야츠비 더 가슬해
0: 슈사 경기 시험 사브로 봐
4: 디콘은 예 긴저 셈셰비 예 컨두체 도고 구스다 기치 체비니 군세 키난조 마테 겐닌 체우스기 제자 나란 주인에게 콘주 추르시라 당요지
6: 哦喂，俺那车上上面写吧，女的，女写吧，女啊。要么手术得病是多啊，第一车上我赢的没，俺那上面写不了了，写他去学会药的是吧？第一点点车上我去过去，俺那俺那第一个嘛写不去，说句话啦，拆下那，俺那就去读过来还做救命的，还会药的。年前呐，手术得病的，捐钱没多，一年俺那做手术得病几年还没得。
7: 给买着生不多啊！
6: 这回是他车没收，可是收一张了。阿哥，两个是那叔叔俺那年头有收一遍，第二个，我那个收一了收一了。
7: 阿江江，收一了扎钱，闯进那钱，他都闯进那两个主意子，第二张仓我包不起回来的是吧？一年他这个两个地呀，我那一打，是吧？爸爸，爸爸那闯出主意是吧？
6: 他这样，咱们也可以上当。婶子，婶子，怎么去了？朱丽娜，大西的，看见哪个？啊，这。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了，是为
2: Tina,
7: trust it. I'm ready to go.
8: I'm ready to go.

0: 那不用让的。老胡，让金赞的爸爸送走，叔叔等没得，让给他见他是吧？
1: 下面呢？我才得读。啥哪个爸爸人？让给他去。
2: 라후, 어서 교보. 계란 피베.
3: 청소남이 상와 서수도 약 경기시기 계란이 시험인베.
1: 수샤고네 샤아교.
3: 알레. 라후, 라게체노.
2: 아까 칼니 저지. 뭐라게 덥슨 덥저지. 덥으면서 요새 저지.
3: 아가 서수도는 야후용구지. 라도다.
1: 他的创作那里让俺叫学姐，学会创作那里就不学姐，学会了也去，俺也去不过。阿七阿哥，让兄弟呢讲过其他月不，高兴个是，让三多大，让给社会人都拉些奖杯呢，俺起码多个了，甚至起码了。马上在那开始讲过嘞，哈。马上在那开始讲是啊，马上在那爸爸他那也马起也盯着讲过是呗。
3: 莫让咱呢，俺家手机创建了，主要盯着江湖这边。爸爸，给他预备几只鞋盒的。你俺们吵不来去，今早得打到去你宿的啊。阿哈俺这么的，莫让老蒋签约了，你俺是你爸爸让你面前得过得嘛是，爸爸。莫让他都全部签下三件，俺通知去去学啊。阿子，你让了可多同学去多啊。我的，你。
4: 是为给的，让这事业。
5: 莫让这啷做么个哒？大弟，阿哥。阿哥，这事都能要好要的，让个全面都写写好这个。
4: 啊，这，虽然同学几个多，是为，让我那钱不借人哒，我也钱不借，当面哒，说句话来，去让特别有咱钱不是？可是也去了个月呢，没记了。
5: 也就是了，估计。你还可以，日活日不？我那人，日活想不也好吃这些？收起完了。哦。哈哈。谁有过啥？日活，让给你吃咱也是应的，让他别碰上咱，让给他姐的工作人员那些的开心不是？同志们难的，今天我是俺娘住你家了，是为，那今晚两个人你来热吃不的？啊。
4: <笑>要不都，你爹那差不多去读，看来你娘们来钱呢，爹爹要个用过这啊。那
5: 是，只能俺娘注意。要不是没读个，三不拉西多大？谁看着送过这？哈哈哈哈哈！天天干不行，俺干不行。说实话啦。哦，是为，忙起来给看下差。这边，你那出账啊给看下么？出账啊是吧？是是是。啊，等子下差是吧？是为。
4: 天气下差，这个让公司开局。杨啊，天气马上热的个哒，杨家天气气候生病。手机我来给咱过来看书。我是新技术大众在家对象听到的，规则请注意。杨啊，我注意到了。刚来看书啊，
5: 给恁妈是。
4: 他怕俺这是新军校去的。
6: 云木草大哦，多个公司派的天气下压的，团长任性的，改个头不急。我那要求。那第一天了，哦，团长开钱不急，引起俺就他就去过的。第二天是呢，云木村这边吹的东西脱了单过的。这边吹的东西是可说的。哦，看看说呢，咱们长沙从哪下了送过的？
4: 他个是，俺创作连着的。
6: 米给不到，
4: 不过长毛，秋长我都要了，干不又不烫球。顶这钱呢，要我要嘛是？顶嘛菜，长毛拉不住呀，空气米多啊，啥也烫不得啊，拉不上拉不也不接啥样子些。顶这钱呢，地摊女士。俺做种菜那个米肉面米肉，都是些哈拉些样子，萝卜头皮用过一次了么？来了我就多用。顶点来了不要嘛是？你呢？卡过卡子呢？俺做做不是？看意思呢？
5: 顶这钱呢，咱吃过没白干了。开起许多玉米村，跌断了女的。他可是，俺做装修亏了，那些要不下边米在蒙古西站有谁？
4: 有没有去马线呢俺俺最吃着去啊学吃当时俺最别尊前边呢有人没请吧有没有去读戏了点点更多主意生病嗯你这次李李学过让给一直打国主要的这到是元秀来是你这想起重点了你还请过嗯也没你这次再来看着姑姑妹让给托起给他毛家了天久你那有没有休息毛家可在这种话哪里要马线我现在俺最纯粹面对于
0: 이제这个别就等嘛是得说句话了给毛家了永不三个苦个这个话的好嘞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3: 토다 갑자기 비. 네체 너 아가게 뜸뜸에는 욕샤나.
0: 지. 감이 딘데 무슨다. 투지마나. 간다 세미에디 세워 지르봐.
3: 러스. 러스.
1: 저. 팅다 연락 공시 진이 근원에 내 가르체네 괜히 도 거다.
2: 잘로 되듯이 주정아 유배시고 낭다 요마시. 얼과. 장가시듯이.
1: 저랑 가발리시. 나님도 유물어 봐.
2: 어, 용아 용. 왜 주모 감사. 전다 가리.
6: 진이 민라. 된다지 차로 나다 수야이.
2: 제마시다. 제마시다. 네 주토베시고 낭다 먹어. 랑게 세장시시.
0: 네 계랑 적섭나네. 조준 공사 지게 규비 광자제 중국 유부 통주.
2: 아래 공사디 네 초보 공사시지.
6: 아래 디제스이.
0: 카산키라 구크의 청조 리두가 피디. 안주 청주디 교부 유부 키랑게 시승아. 어, 나어 청주 나라 산주 지게 보삼주.
6: 네 계랑 적섭나네. 규비 디게 광자제 중국 유부 통주.
0: 그저 쉬야지. 디레 광해기 규치팅제 송야 아유나.
2: 어, 아. 중모. 전다디 알로 주시. 난다 요마시.
0: 전더비아스 토제나. 윤수 섭제 토제나 시우이.
2: 잼세오 마시. 야로 되부시. 전다디 알로 제야치시.
0: 레스. 용아. 슈거 저와 시우이.
2: 되아. 중무디
1: 저 모란탄다 고가더 총소 수지 안탕부치기 요시 냉원의 셰너 모란게 탁주 가르치네 내 잡자시 호승비 이내 저 된다디 저랑게 로고시로 무용지신 가래다죠 저랑 아야지유 된다디 내 하고 요리스 모란 큐는 멀어봐 저랑 강에 가르치네 알랍지 하시다 워 내 탁주시오
7: 고가더 총소 유무소 계주 산주 주여등기 금시 내부대 균도당약 제도 총수 오윤 행간이 리미마 주제제야 타주 제수 계란수 상배 주단이 리체 총수 오윤 행간기 땅이니까 내가쇼아
3: 아비 다시 잘챙도 왜
2: 남주다 하지 면주자 무인님에
3: 안군사약 탭시신기주 무인자수나 랑퍼스시 깊상제 대주오르다 캐시 롱데 교나 아빙나즈 쥐토비 학서 와요지
2: 틈시 가체
3: 자라디 가리미 상게 신규베
2: 자줘야 줘
3: 데 콩가스 식세
2: 거스레 곰니
3: 덥쥬
2: 곰니 쉐
3: 어
2: 니에 도스니
3: 야 교시 교수 총통도 민람 사르지.
2: 네 자이랴 막스 키슈르부. 기대 송그리.
8: 네 탄디 피네. 소모 시위 콘즈 유미처. 우이 잡 탄주. 우이 망고 망고도. 어, 콘조 우이 잡다가 갔다 치제 되더라.
9: 우이 제예.
8: 아.
9: 가리 우이래.
8: 어, 사신 가르사 직지.
9: 알레. 아가, 나 저 요리 왜?
10: 아마, 나 저 나를 요 말다.
9: 你说新贵说钱天气下面
10: 然而我这人的联系名度
9: 啊这阿妈我的都是对马我前面嘛都没咋这人会对你能不能给贵的谁还可以要嘛这
10: 其实工作设施有多节用不用过全面呢然而对我会可以用啊要面多些让给天气的阿是一个阿觉得可就让你啥不是吧用的
9: 啊这阿妈我一起去的我让面严肃的我
10: 让中嘛是吧让么去呢你也请过、
9: 哎、啊这这下这下阿妈你来个这个差不多请过那么三请过我叫差不多那么三人的
0: 哎呀
1: 来斯今天我们在这里也一
0: 阿嘎用呗
1: 今天卡就有
3: 我就有
1: 上个自己的也是一位对的对的大家是张不动我大张明的阿嘎啥卡卡用吧是为了看见下路修订卡用呗
3: 阿嘎啥主题给我去的主题都是给我的我想想想想想想
9: 嘿我让着呢叫子老友啊给着忙到孩子里我同牛买出去看来呀看到的红着满意思都
1: 我有所有同牛买吧走
3: 阿哥
9: 爸爸
3: 要能这一下叫子天气下个雨
9: 阿子爸爸我天气下个雨没我爹打字下个雨没看最羡慕能心的公司的小个顶着雨没的忙着我们三这个雨没还爹打字下个雨没
3: 让我做对的
11: 爹是
9: 何子对的啊是我能够通融啊看你没哭着我生生没到去我生不有着哼我当对没孩子啊
3: 你
11: 书记回来爹死死哪
0: 用啊用啊
3: 是为
11: 首先给书记看见了生意贵下首先的也看见了生意贵没变也没生意贵呢
3: 当我首先是他的命我就最有马戏从这那来往我是差多没信念我从这注定算咋所以朋友新开干了色素得不赢了杨幂长满着气个人
11: 请你用啊
3: 是为
11: 哦
3: 让阿家当就差不多这事等给让给阿家能就查死电影了之前的肯定是想到好不是
11: 色素得不得的没让色素得他的你能就和这些电影人没心里没得你要用吧羡慕到你你到底是最不休息
3: 对这不是阿志给你还都说给差下让出不许
11: 嗯我从此无聊那第一个意
3: 啊这
8: 中美森巴嘎哈朗来
3: 阿志让阿家是为从此无聊那第一次你再给他救
8: 阿家罗勇嘛这边爸爸
3: 重组来那点呢得不得要是就是
8: 爸爸钱能拿主意的
3: 就是

0: 작배 기란주 작제 때문에 비신자 롱시라지엔 디구샤 아
1: 나원나 키조 진주기 아지
2: 基督就是冲我写下撇起都不写了还通不着啊妈是不去玩的呗哦这回啊都够够天气这回给用磁吸给贵州当里现年恩赐了这边牛力都过于死给这人他这位弄不去嘛是呗秦小林啥卡切索真都前天屋的位这么牛还是我这我呀
3: 자지 리무도 좀 민게라 봐 쇼쇼도 미도
4: 니만에 타부도 샤 쇼쇼

0: lopsu ni lopdiv ki sheza lopchung cheba ta, yikyu luntab cheba zam kona ma yinbar. Puchu la gunju ta, mi shi, detan so ki sheza pyusung chokba, kogun lopsu jayne, puchu nam sheju nindin shi chakba chayu teyi. Teng di pyunchung shiri le zayna, lasa chongge Beijing lopchung ki gigen ta, lasa chongge lopsu ju ki, kimchang lopsu chele kenwang ki kongmi. Gen labu tiri la ni, lopcha ta, kimchang, jizuo jie chuo yongi shuande la dene puchu la lopso tonggui be nangdui go la mutu cheche nangyu yinbe lenge ne gisi nangro. Lhagba cheche la ni jelo jikdung gubya dunju dungu loro hyunjo lhoga chonggi gyaza zong ngarab chongde lagang kimdu chongba ta. Nyedo nyi loro hyunjo lopche ne tuanji ngaji su damshun zong lupjin ta nangse hyunjo zinja so su lopso lupche ki chakle nangwa ta. Jelo nyedo gu loro hyunjo lopche ne sheran be lopne lang. 판다 타서 베이징 루프진도 로스 루프티기 창례 낭쇼르토 타서 총기 로스 주기 김창 로스 첼레 켄왕기 두겐양 시신치 콩라 토림 루프진기 토림 기겐기 쿠미 톱이바마세 녜도 주르불로 랑종기 베사 진제 주린라 담퇴총 콩기 로스 루프티기 쇼르도 타세 로스타 강종진네 베기 좀레 유제소기 튜딥 토도 제좀타 프로좀소 망다지 변화
1: 당하나 조에 아니 딩드게 루프트게 생카이나 저기 리베티 타이나 저기 총양이야 아니 저기 고경명 망고치 유아 아니나 부고 하나 조가스나 저기 야고치 마요와 중세지 투두 잡발이야 가바 투여스는 하나 조 부고리야 중앙 야고치 엄마 좀 버티지 자장 하나 조게 아니 공부 야고치 시 다나 시기 부고리야 저지 야고치나나 하나 조 부고기 생각의 지대 판 주토비나 부고리야 네 뒤 망고치 통고시 제주 통고시 배사시나 딩두영아나 조가르스나 지게 부국이 생함기 토리아 아니 따다 마테발라 속바 딘데기 망고치 통교월 배사시나 부국카시 지게 응안삽지야 되바 카시야 캐르갸르야 되야라 속바 카시야 깨지 시교려 미가와라 속바 야 카시리아 가서 가와스메 교와스메 아니 가족이 착단게 예와 세브메라서 야 카시리아 가르치오르 베스도바 사르트기 닝도 메데벤트 난 되는 카시안 기록지제 준세 메데블라 속아 냐 카시야지 부 카시 가르거르스나 미셸이야 안 쇼녜라 제지제 미셸은 녜라 겹제 되블라 속아 디네 응나 속아스나 카시 자오 타쳐지도 마 산이 지구인 산이 조섭 딘데 되도 봐 도서 참아 응나 속아스나 지기 롭조이나 지기도 응나 조 차로 주게 렉베 남게 차로 주어리야 고겐 담부치 차로기도 고겐 티나 응나 조 간제 시그르베 람 간제시 땡고 옆에서 담발이야 아니 다가스 응나 조게 아니 콩도지 제제 부고리야 세세시다 결혼 야구민도 아 결혼 데이터로 민도시나 용구스 맵다 비지스 아 재능 하나 좀 간절시나 그랬으나 아니 지금 강조 준비 터네 로스사티 하나 조지 신동지 개발이야 로직 로쭉고 요래 잡시 미 미기 시가 미시지 땜베 제불이야 가로 그랬으나 로짜고고 요래 숭여봐 제장 하나 쪽에 로스 짓게고리야 강조 준비 나야티 개체부 쉬부치 임바다 제장 하나 쪽에서나 셈바 흘러 퍼지지 강조 준비 터네 보조리야 로스 야고지 견토나 로스티 리프로 요구 요다 다 중앙 야고 중체지 아니 로스 간제 겨버렸어 봐 얘 내주디 하고서 얘 보고디 내주 도부 딘데 제샤 제지 제나 간제지 탁주지야티 하정기 개체부시리샤 디 탑시 상부가 나주 탁주랑 톱이나 아니 진의 로스디 야고 용구 요다 아 뺏사시는 가나주 탑시디 지다 탁주 지고로서도 뭐야 아니 파마 랑이기 아니 세제 망고치 로스의 거리야 세제 망고치 있잖아 야고 요부터 김첸 디제제 당사 하나 쪽에 계급지 가르쳐 그랬으나 김장기 로소스지 아니 통제 시분 나고 요라 하바 동 하나 쪽에 김장기 로스고기 로달라서 봐 아니 지금 잡다 좀 같이 주시지 당한 신기 김장 로스고리아 칠에 이제 미나 이제 망고지 소견 나다 나 싶으시다 대미유스 가르쳤으나 하나 좀 내수디 시제제 내수디 지다 탁주 지고요 털이야 아니 바 야고치 유아치도 임보다 지난 하나 쪽이 내주 탁주 지도 정말 간절히 죽을 수 봐 만족이 터밤 야나 저기 뎁다는 저기 또 남주 초에 날이야 아니 렉베 차려야 로션 망고시 나야 돼 개체로 삼기도 빼자시나 하나 쪽에 아니 대송의 로주 날이야 빼자시나 하나 쪽 참에게 아니 경화 치수기 낭세기 남다티지리 낭세기 남다티 날이야 낭세기 하나 쪽 낭세티 아니 남아리야 두두 삼발이야 아니 김장기 로스디 간절히 겨우 여러분에서 정말이야 발라다 아마라디게 캐나 남아리 친지제 파나기 김찬 리드자 말이야 지금 가르소로 했으나 쇼버 나부 나네 안 내가도 결혼지 빼사시나 쇼버의 단계가라 잡으들이야 빼대지지 결혼 나부 나지 김찬 내가 지야 뒤네 공부가 나서 고작이 키들라 빼대지 안 남게 내가도 결혼지야 뒤네 지금 가라서 로스 경고 유업다 안 다가 낭식이 하나 좀 낭스 대한 장면 연대 개다 대버 진도 파친제 다가 낭식이 자와티 지도 잡아 김잔디 아니 참된지다 짜시부지 용고요 없다 대다 도치에 딩도 하나 쪽에 가르스나 아니 지게 로스 야단 토리아 김달 현재 있나 특히 하나 쪽 파매게 수술하니 보고 다 지게 남아 두대 참발이야 파나리도 참발이야 아니 지게 도스 전혀 낭식 못해 아 아니 수술하니 파리도 왕대 주도지야 도치 좀 편주 축시 주고 없다 김단 초부이나 아니 하나 쪽 난자마시나 치되미주스 배낭시 김단지 초대 참발이야 보조리아 로스디 자원이나 양고용맵다 제장은 아주 롭정지스디 아니 지게 남다르도 당한한 시경은 시도네 자치외 아니 가지벌력이 럽지요 가지벌 럽지나리아 은한초 가르스나 지게 부고리아 지게 롭스 야단고리아 아니 잡다르지마 하장기 망고지 순샤 대신도 은한초게 벽에 담빌라서 봤다 망시에라서 봐 중담라서 봐 망고시부시도 뒤수에게 은한초 이겐 롭정 야부 슈토비나 아니 신의 체제 부르려야 로스 야보치 견투이 없다. 대만 도게 가나 쪽에 촌이 롭촌 마시바 얘기 안 부르려야 로스 자기 여잖아. 지다 로스 야보치 립도 용토서 말이야. 금천 대체 체제 빼차시나 가나 쪽에 부르려야 견치 생감을 견치 가려 여러 배서다 버려. 부고디 나게 치부시부시오. 나게 치벌 가르쳐서나 나게 치다 제제 라페나리아 부신다다 로프 신다다 자원이네. 참고 창미 매발이야 규겐 세가도 좀 나서디 가발을 아려었으나 부구디 나게 쳐부짓다 그봐 아니 장시 잡으시고치요 금세티 나나주 자주 잡발이야 부구리야 딱 나게 맞이야 슬롭시 겨샵이나 디 롭스디 팬토고 맵다 빼자시나 키랑 지게 사바상님들이야 장기 부주 라프야 공가 되기요 딱 모든 남아 유자 말이야 발라 나라 쪽으로서나 세제 연대 유바면 얘나 김상교 롭스 캠베 미지 고려시나 키랑 나게 지구도 와서 부구리야 자원이네 롭스기 말이 디 라비나 부고 대외 경가나 조가스나 도로 주고 요 디가나 좀 남규 다가라샤 나자 카시에 지 네베 하고스나 나자디 대외 경 도로 주다 지부지게 아이브라 디 잡으 시부치 되기도 제장가나 조 하모고베 터네 꼬로웨 터네 로스께야디 개체브르샤 빼시나 부고디 나게 치부이나 결하게 아니 지게 부고디 모데나디 좀 결하게 중국 나비 터네 지 시에지 빼사시나 가나 조 중국 로 딩사 중국 지대 가나 좀 망고인데 녀야 돌라 장야 이제 망고도 이상하나 쪽에 즉 차징기 두가 빈도 봐 답대부 시부 차대샤 배상 로스 간대 겨울스나 빠라가나 주 장중 대부지기나 시제 연대 여부지기나 결항 아지 맞이 아서 마송 바라야 중국 남에 토네 엄마가나 쪽가르스나 즈부 지요 즈부 티나야 카리오르베스도 볼래 안관이다 르베지요 딱 안관이다 르베니티 두 남실이야 즈부디 깜주고요 해서 깜베기 두림나야 아니 나와니 가나 주 쇼버 여자 즈부 현달이야 롱부 현달라 포르투고요 이나야 르베디 포르투고요 마시 이나 딱 콘츠 편츠게 아니 로마고 냐베 시베 규림 제지제 다 도시엔 다다 대금도 삼도도 봐 르베게 아니 삼부 가나 주 시숨 가나 주 가르스나 다 중이 삼 땅치세 아니 가르 나무르베 쓰자 말이야 아 저거 야고 싶대 버시 가르 때버레 쓰자 봐 계란이게 교과를 무지 기로치 있으시 교과질이야 아니 아버지게 저도 때 예지는 하나 주고 쯤 지려야 뭐 셈지게 좁대. 길이야 아니 얘기 아니 카데 교발 신지제 결혼이 안내 벼로치 숨부시. 진짜게 하나 주게 라프인디 주 삼부디 라프인디 수르베스 잡아야 아니 리베티스. 이나야 하나 주게 진짜 풀제 주도 잡아야. 가르쳐올스나 아니 남콜이야 풀주도 와리야 하나 주고 그랬으나 아 미망고치 통고요시. 미도스게 가르대용 하다 그랬으나 나부딩이 진짜게 아니 짱발아. 하려고야르샤. 리베 진짜지 캐주고도 깨지 들으시옵시. 딘데슈드바 르베디 나게게 마스바리아 티 탑시 당게 나이 스케시드바 르베디 가나조 카나게 주바디 쇼르제제 아니 살사브시 죽제디 가르스나 나게제베 죽제디 수수랑이 아니 가르스나 살사고샤 틴테야게 로지지 시에드 자마리아 오 제제 아니 부글이야 저거 지구이지제 제나 나게제나 야고 도미도게 나게게 죽제 가르도게 부구게주도 부구디 삼부당 로제제 디 가나조 듄이야 시야게 가나조게 저게 대송기 아니 로스 계정하면 계정 담보랑 속에 까매다 따다 되게 없다. 금세가 그랬으나 부고리야 로제지야지네. 카드랑 아게 맞으시나 부고인데도 간 말이야. 다가는 신경 하나 쪽에 안에 가르를 배웠으나 요 사람인데 부고 가시에 하나 쪽에 남겨 소원은 준시야 가보시고요. 땅만 좀 계시 랍다로 뉴에는 참에 하나 쪽에 신대바지게 되어오시. 아 지금 로제지게 가르소로 장기 로스에 왔었지. 대고게 중디를 세비나 저게 다 장기 매나 장기 리그도 사케체 지어로 방 알아서 준 세비한 주제게 아니 주제 예보지 통유여 봐. 딘데게 담규 시에나 아니 보고 들이야. 그래서는 로스 마술에 야보 친구들 싸무도 아시지. 오. 다 딘데 센터다 되기면 도 삼지. 로스 띵림네 야수고 옆다. 디마도 하나 쪽에 저게 아니 결한 거 준 세샤 삼데 라보 슈겸직다. 아니 하나 쪽 결한 거 준 세샤 만비 던게 세비나 디 로스 미버다. 이 하람 증언하 조가르스나 수수 정의기 셈띵기 아 마스바다 수수 정의기 셈띵기 콘트디 셀야 아 뼈셔바다 켐메버다 딘데 증언하 조게 아니 견치부시부도 뼈사셔나 마나 조게 랍데나리아 진데 두랭기 킴달리아 셰발리도 하브시 셰발리지 케람 보고 찍지 제샤 야메나 타마 대샤 야메나 랍데나리아 지게게 자와 제샤 수도 말이야 킴다 가셔지 남상 하나 주 가르스나 최제 멤버분은 신기 최제 야 용제제 아니 저게 부고리야 저게 가르스래 아니 그림도 수 깨진 말 팁제 이슈 야고 마집제 남상야 부고리야 로프 망고 있길래 세세 다야 라서 봤다 아 타는 도시 하나 주 가르스나 부고리야 저게 내동 다야 라서 봐 진짜게 나빠 흉부다 디 로스 도수 하나 주 농주진 게 로스 쉬부치 힘부다 세상 로스 사디 가르스나 아니 하나 주게 멤버 내버때분은 신기 안 내디 가르래도 왜 20제 안 다가 나신 매 가르치고 봐 딘레잖아 아니 야 보시면 없다
0: 콘도 연합체를 안에 파미 부조라 럽스 경급 통말 부조기 시가를 규류 난 거 봐다 대신 부조네 노조 쇼체 태가를 균조 만나워라 문중기 덤규다 중담 랍스소 농창네 부조라 럽스 균디 부조 소수 논주 문진토가 제도 죽고 주소기 난도고 체지 난줍스 Shyamla yalane, pame putula migwe sangpa tuyane, shuksu putula lopso tiptap che kwe zyu soki, dreyo nang dekor cheri nangyo inbe, lenge ne mwotu gisi naro.
1: Habadu ngana zogarasana, kame sumdaan tohne, kame ngana su sum kepa chumye na lopso yagwa shibu yugwe pta. Pe chashara nye dinara ya, pe tabu chashara, ngana zoge, amala ngana su nyiki putula ya lopso gyatangi tohne nye pe chashara. Pechashena nga na zuge amla zige, nga ma nga na zuge zige penchung zhuli toge ane gechashi chungbushi. Bu zige buddhashi ge da buddhashi dan amla nige bali ya ane penchung zhuli chishibushi. Buddhashi ge amla ya gechi gharashi yabushi da amla nyenyugu gui duwu chibushi. Amla gharashi yabushi na nimuji kyugyung goya lagi re sa gamyudi sungbushi. Da nga na zu buddhashi ge nga sanju la zhudi zhuzi dindu shakwa yin shibushi. Amalagi karas sungpari wasana, namjuni nye kyo la chala tabu yabu gyob sirgi mindu gam se che buliya ane kabjun namushita. Ane buge budashi karachabri wasana, geche kaya masheba kaku simsim tebshi. Modi amalagi karas sungpari wasana, nye zhala nyugu tema kachay nyujunga sabjish. Ane ngana soge budashi ge kaku simi gane, shiba, shine che che len kyangi dhuna madu ge len chikyawashi, tema kachay nyujunga jebshi. Daana se amalagi jubdum diyam, chokdum di karachabri wasana, Kazumda ngala buku dindachi gyekyo laa se gyechi di xebshi. Gyechi di gyege pamata buchu bali ya ngune zina amala di ge budashi la losu gyago yorote ina losu di li libdo yago chungo resina zao nye na chungmido. Da xebachi gana zu amala xebachi yorosh. Kongi gana zu losu gyundi za bali ya kanchi gyungo resina budashi ge dindachi labrish. Da amala nye nyugu kuido xebshi. Amala di ge ani xebshi. Amala di xiga pepe sibe, ngangyu yizhibu xiburish. Taga nangshingi bodhige karalabarasa na, nga sanju la zhokzi yedindu xiaqwa yinsi labarish. Amala ki karasa, ale sungbarish. Taga nangshingi bodhige ngana chukarasa na, nye nyugu tema somla atang sungus gechi di xiburish. Susu rangi ki non dhruti ngunzi namarish. Amala ki tandu ngana chukagyunda kanya nangu yomarish. Xiga hulu yungani, ale xiburish. Taga na bodhige ngana chukabu karachasa na, amala, Nye dirine chalala takche yabu chigi yinis kamyo di sungbush. Di sungzu tama ame takta nye dun dili ya nakto sakegi kamyo di sungbush. Ta nye bunno no chibu chasha kamyo di sungbush. Che za amla nyigi kamyo sungda tohne buchul lupsu gyundi zambale ngaran tsuki sebu shibuji hau kukudu. Kyumchen karasina buchul ya kukabji dhidi zambale ya buchul rangigi nontri di ngunzi chigidu. Ngunzi chenbe gyurim nara ya chokdomji gyadu zaba an nakto sakegi tohne budili ya lupsu yabu chigi gyundi kukudu. 아, 대미기 하나 조가르스나 지게 파면남 조게 까면에야. 지게 부르리안 젬고야 됐어. 하나 조 두고 여사 파면이 지 가족이 벌라서 봐. 디안 젬고베인다. 디네 하나 조가 지게 정신 떡부고 참말이야 하나 조 땅염 지게. 김자지리야 부군이유나 저기 소면나 저기 참말이야 땅염다. 저와 참말이야 잡고 봐. 지리야 저와 체점지다. 지리 지리 이제 만비다야. 진짜 자원이는 남주 매버다. 다가난 신기 하나 조가르스나 파면에게 가르치고 그랬으나 미부되는 제제. 안 부근 들이야 아니 삽산 남고 옆다 가면 가시 응나조 송규 매버다 딘도 응나조게 아 김달린 이제 가시 지게 응나조 딘데 송규도 부근 들이야 개견이야 지게 매랐던 알아서 봐 만비 동 알아서 봐 딘데기 내 최대로 유도 담벌이야 가래 가래 제제 부근 뒤야 아니 지게 당토 말이야 개개라 아니 대번 매버지 알아서 다디 되게 되면 주자 말이야. 꽤 가발았으나 아직 롭정 더 있나 되기도 안 개개함 발제 먹고 줄 수고 옆다. 데이터는 하나 줘. 아니 아 공부하고 지 시교대 개체부시르샤. 디네 하나 쪽에 아니 지금 갑이 부고 속에 수술 록발라서보다 지금 김장 지금 티 나야 티도자 말이야. 남주 야고 된지. 다가는 시장 이게 부고 난 신기 아니 지금 남주 된지 지도비나 부고디 생각이야. 아니 가르소르스나 지금 김장 유배게 조지 민거 유엽다. 대개 접으시부입니다. 다가는 신경 하나 쪽에다 저게 낭대마수나리아 저게 부부디 하나 쪽에 부투남 아니 초 용네 저게 파 야부 중요하다. 단도 신경 하나 쪽에서나 저게 수부디 다이나 저게 또 다가는 신기 군주이나 저게 또 전인대 김이나 저게 하나 쪽에 부부디 소경 치고 있나 아니 저게 김사다 아 로트에 바르게 제디디 저와디 사부난 교디 개체불샤 다 저와 사분 지단나 고담 수자바니 다바라 싱가나 조가스나 뒤 균드네 라브라 용 딘데 말이 당 토마디가나

0: 제장 하나 저기 가르쳐줬으나 걔라 공식 만나야 돼 팬도 아니야나 하나 저 가르쳐 볼 수 있어 말 루프트에 발에 접어줘야 돼 빼자시나 랑기 아 부조디 안지 털이야 이제나 되게 또 아 됐어 현재 됐어요 유대 참발이 야 캐랑기 진짜 유대 켄체지 아니 계속 뒤시 또 어디 가르쳐나 안지 견라지 제장 캐랑기 안지 견라리야 셰발 퓨지지 얘 보고 컨테스트 도야 루프트에 있는 데 컨테스트 도야 대고리야 컨테스트 유대 계셔버려샤 다 다가난 시기 하나 주게 다 김달 행기게 럽터던 저 난데 사발이야 아니 부두 속에 럽터 죄제지 아니 하나 주게 나로로 님은 티내지지 부구리야 깨지 뒤뒤 사발이야 당 토마 깨지 돼야디 하람 디린 결한 가르신 중에 디린 하나 주가라스나 럽터 나리야 이제 땅 속에 이제 간다디 지다 인기 말했던 것도 결한 게 부두리야 깨지 돼야디 좀 체르지 가르 가르가 주고로 배스다 말이야 럽터 나 간제 두게 칼라라 중에 캬마 중에 나쁘게 경락 남쪽에 간절 지구도 왜? 보고서다 참 유해매. 진짜 이게 진짜 계속 지도나 보리야가 나서 선배들이야 조직 중국에 선배도. 대마도 하나 쪽에 보고다 토마 토고네 계란 롭죠 간절 지금 봐. 계란 이제 땅 중에 중재 간절 중에 신 중에 진짜 이게 저게 간절 지집이나 아니 잡으러 되게 하나 쪽 내주 망고식 타지에 도 매부자. 경제가래서나 보고 세미나 예배 계속 시작하디. 아니 지당 하나 쪽 매배서를 찾고 예부자. 라트나 경락구나 쪽에 아니 조치 하나 쪽 가르쳐 그랬으나 리네십니다. 다가난 시기 이제기 까다 간데 유미 진짜로 조치 하나 쪽 가르쳐나 토네 로스로트 있는 거 효시. 다가난 시 로스에 최제제 나를 리드 잠발에 보고 쪽에 나와야 고야도 결혼 이제 간데도 왜 로정 간데지나 보고 뒤 문에 전에게 저기 하나 쪽에 직된디 경례야 대화스 메데베스 로스기고 없다. 근데 가래 가래 제시 안 하나 쪽 생각이야 메데베 견지 차고 없다. 제장 하나 좀 김다는 그 속에 하나 좀 부두 사람 줄어야 계체 뒤지다 말이야. 뒤케 만나야 뒤 계체 버릴 성기도. 경화 남 쪽에 차례 가르는 거 여러 배. 하나 좀 파마 남 쪽에 차례 가르는 것도 예와 세부치야 뒤 계체 버리샤. 딘데 주민이나 하나 쪽에 아니 롭스딜이야 야부 중국이샤. 중세 가르스는 하나 좀 랍제 날에 중화 지구를샤 사디 랍스단 뒤뒤 지구야르샤 중세 가르스는 랍제 사가날에 칼라가 됐을 때. 대상 하나 좀 랍제 칼이야 김다기 하나 쪽에 아니 저기 구첩딘데 이게 깨단지 랍제 사가날 따고 집어라스도 봐. 롭줄이야 세 저기 세리 털이야 아니 간제 유미 아니 깨담 요시. 대상 하나 좀 중세 가르야 수도 말이야 북극이 아니 저기 조지다 북극이 생감대 탄다. 저 요네 삼아 안에 저번에 봐 자원이네 말이죠.
1: 기린글에 되나 타서 총기 베진 루프딩기 기겐타 타서 총기 롭스주 김찬 롭스의 첼레 개원기 국미 겐하부세리 라니 파메 부주라 롭스 동급 통마라 부주기 시가를 율륜토바 제고바타 더도 부주기 견탄 누주 지다르세와 탁주 강제 제고바 소기 제유 낭대고라 체지 두드난주스 텐제멜에 제나 겔라네 무투 롭트탄 김자 지초제 초용기 쇼안데라 데네 부조라 로소 동괴베 고르기 낭드윈 셴다 체지능규 임베 렌게네 튜도도 기스능규 많이 받는 거

내딜 초외 속자 티다기 미기 왕부 규네 경외 피슴 초외 방주디난 주디 히말라야 상와르 신도 지급 此所以 타체리게웨 모차르 덤규 토마 통토 Sisi Gwene Jena, Dini Lokomo Kangla Chedu Nebe Tosa Sidi. Digar Ses Rungwe Rita Yuela. Mwenba Shinda Yang Yu. Samachewa-tang-jia-gui-chewa-yida-gya-wa-tang-bien-zha-yo-wa-ni-himalaya-ji-gui-du-cho-ni-chi-ta-ri-din-zhe-duk-zu-chi-we-ne-di-r-chi-so-gi-gun-ta-nam-yang-che-nyu-mi. Chala tan jawe dumche mune chue na. Mu kyu ki damra ni gwen du gwen chung ki zhukhan shi tan jah.

0: loma ruwa ta chak du si ta xia zhen qi wei sao du ge do ming yan ba che so che ru jiang sang wei ku ge di rang lam rang xu qie ne cai xin du di ni zheng qiong di yang de yin la yi me la ye yin ge he di ya yi yu ji wei qie mo zuo ne nam lang wan ni sung ge bu zhi wei ne ji na suo jia chi dun ta mi nam xi tu nian ni tu ba di ji bie zhong ku yi wang chuo bie pen qiong di 让当时按照习近平给健康西北给广播老大团体团这名的就给撒张了松脚鞋的给客给健康的家松脚给就是对你希门来也切索给我才登去母去总归
1: 那公卡巴，那去杨氏团吧。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也没你去团结，脚步轻皮糖都撇糖，轻皮糖给团结轻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月边，也没哪次就是行。最新给人就来这边，明确的问题给冷却特朗给过呢，明确那公给稍微给多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那公拉普多没变糖呢，小军刚也没吧，也内上头。
2: 运动也没你这趟，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边，些许比起了，给林雨。卡巴昂扎，来我也过去，出松过过，过出松三年。那是杨晨朗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些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你同去，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3: 가족가시가족세좀더비우니다된바다이제니마세샤중국귀진규감네텅구벽에때모시로나기랑쯔니들이시네한유나초시바랑장레오지구지초레오지지지지지오현재제스텔레난지링고딱지흥보드컴네지라모루스네레난쿠라커토게나에아스포드시도 오야 땡겨꽂으십니다 다 다른 한국에 오늘 슈가입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오도
4: 미국의 딱지 전에 미국의 년간 레체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국의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국의 지제 지배 지심 지구 비교인 미국의 딱지 제재 미국의 내통 외내 신투라
5: ཁང ཆུང གི མུ རོ མི སི པེ ཅིང པེ མི ཐང ཐེ ཝེ རང སིང གི མིག ནེ ཀྲུང ལུ སུ རི མན ཚེ ཤིམ ཅུ ཁང ཁི ང ཅི སུ དབ གི མན ཅུ ཆི དབ སར དོ དེ ཡུ ཅིང ཁེ ལེན པང དེན ཅུ ཡང ཐང མིག ཐུ ཙང སི མུ ཁྱུར ཙི གུ ཕུར ཉི དོང ཝ ཝང ཙ ཉམ སུ ཅེ ཡུ ཁེ སི ཁེ རང མིག རབ ཅེ ཅི པ ཐང མིག སེ བ མི ཐོང ཝ མིག ཅུ ཐོན པ མིག གང པ སོ གི ནེ ཐོན ཡུ ཅི པེ ཅིང པེ མི ཐང ཐེ ཝེ རང
2: 健康里啊，国外的米吃不麻利，做的养不烫，得不热。俺最邻国大姐呀，才见的吃上参与。邻国地摊，所谓现在的健康那么了偏呀，吃大也不吃多。

0: 여수교!
1: 소드! 강사신이
2: 오늘라
1: 나는 요배 오딩을 읽고 이기대 니 해겹이리 매너 수이치 그래 어, 와리 부조정라 계란계 최대 강규도 집이미 수부 마수야 제도 상회 강부지 꽤나비
3: 보디이네 你准备塞不的，但是那片倒是，你客观的，客观有没？给那子这听不难的，三外看不的，看不他看那样的，听不难的，客观多啦，
1: 听不难的。你这个听不起我嘞？
3: 哦，是的，对，哈哈，
1: 我那三外看不了啥？
3: 啥家客观那装死样的？
1: 都不要说。有着怎么？天生听见伊喏，我还得意。海棠就我爹下喏，我老爹不要么多。
2: 欧林啦，俺你去让爹的看还着着。
1: 啊，是婆婆，人生最年还苦的，伊那人生当的，没忙过听见了，你最多是哈逼的。我让最确实的，咱们老母就带开门吧。我爹不喏，马他嘞刚上了刚高前头嘞，我长起了几月了。爹有遍学不错的一起有，看那嘴，俺来苦个不着急。确实的那小军用多个。

0: 예사쇼 다들한 저배 개지승지이
1: 다리 개지승지 우디 루구 이기 접리를 제비자래 개체 하유바
2: 강쉐라 단데 저지 저희도 감응하리샤 아주 수주 딘베 콩으로 홍수 숨을 남는 신지 봉치다 정부를 랑게 내주디도 여사지

0: 야, 디, 다디, 강고지야 자주 말해. 루비가 안 좋아도 마치 쓰기다.
1: 야, 드디어 지나고 봐요 그래. 마가다 게나, 소토 등글다.
0: 이네, 이네 피가 안 좋아도 비울다.
2: 셈 좋아시, 랭게를 두 돈마도 놓쳐 모유, 셈마도 먹지고 채버지기.
3: 반디유 유니, 라사드슈.

0: 보셔. 콘즈 체스라시 제베 방다 바바 니슈. 어. 디안 노브지. 바베 야오지 베나마도.
1: 저는 반디위가 가던다.
2: 니지니드 루비가랑 같이 반디유니 반디유스 카죠.
1: 저는 장
2: 드링 된다디 말해 괜히 그나저 니가랑 같이 찍지 봐. 니지니드 로그인.

0: 야, 이만 해봐. 나도 그만한 내 영혼도 그래.
1: 동남.
0: 예.
1: 장기 사치 때문에 대갑디. 수대한의 주 장기 세세딩디 하고 싶어. 코나 삼아 서울 주사소나 시내 다다동아 다다 조업다가 남산 바도치기. 바도치약 다다니 숨통하다. 지증이. 까지니 고지 숨통하다. 지증아. 니통이. 동래. 서기서기 큐는 마치라. 하고송아.
0: 하고송.
1: 남신군의 매자. 니 정중구유라 님시 제비. 선이 취주 나부초배 인위라. 님이 야고 대인바.
0: 저. 예스문 샤죠. 로데없이.

0: 같이 숨죽거리.
1: 어떻게?
2: 시라 닥쳐게. 바디 유조하리. 교스큐. 교스큐.
1: 이다. 님님도 지.
3: 마마저도 두조도 두.
1: 이거 말이 이지 좋아요. 봐봐. 니 가는 녀는다.
3: 나스테기 나스테.

0: 장이 못한다라. 한순게 지기 십긴갑주 인배 바제게 제 바도체없이. 저외 카주 머지다취. 토제다가 대자. 노지다젠 바디히아 뇽차제. 인지게기네 냠주 바도체네. 저외 주제라. 도균 도스레 다투 요마시.
1: 호흡숨다젠 타주는 무선자. 마스핀마도 바도는 퉁마지. 게시사토네 갑조칭의 맵이는 제라디 웜투마시. 주비 계신이 스탠드체는 근데 저제.
0: 마스네 쇼주규리. 인지 숨주다 십주 발리에서는 바도 채우시.
2: 인지 십주에 살자 도시 거다. 디아 근처 생고래. 소빈 소식 거르.

0: 봐봐 봐봐 봐봐 봐봐랑 뒤도
1: 부 녀세바 녀 아 나가 제이 티지 부화 럽치 뉴
0: 용아
1: 인두 화 세예디
0: 인부화
1: 괴여지
0: 녀세스 봐봐 녀세스
1: 부 딜레 야
0: 봐봐 봐봐 나 대유 봐봐 봐봐 봐봐 이 뭐거든 봐봐 나 계셔야 돼 봐봐 봐봐 내 눈도 하여 좀 체험을 좀 봐봐 봐봐 나 계셔야 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무슨 봐봐 이 하여 좀 체험을 좀 공부해서 공부해서 잘 못 알아 넣었어

0: 허지
1: 인규다 세지 좋지 최제 토비 바비이나 양갸 바르게 치시
0: 디샤 디샤 경고쇼
2: 바바랑게지 유싱구이베
0: 디가스 그래 후하롭치네 돈베 랍다상마 가리 내신 그래 랑바베 문함 직보다 클롱구 슈리구마도 식마스탐 중에 네 돈도 첩슈원 지신 그래 당시 까마 야디인다 네 랍다 디게나네 당시 나는 신시샤 경고쇼
3: 길라 타리키란 게 로마 감 가족이니 봐

0: 다디 가봐라. 가봐라.
1: 진단아, 뭐고 사서?
0: 야, 다들 니네들 아저씨 결구마르시.
1: 장구마리, 대출레면서
0: 니네들 아저씨 다들 니네들 아저씨

0: Kama maqwe lopcha, xin dobe zang, dadi mingza ma do yomashi. Lozi khone sangwa yuksha ji, chongqin li gyuches. Midi dachi ma ne rang tu ma shi la, rangge thakar ga tang ma shi.
1: Ngada Lozi pala ge kunze keme, midi genbe ge gub zhengu ji lab shi la, pushan la sobe namzhi danye ma guji, midi do ngamge genbe so shob shi la. Mokta namchwe durchi mawu chimshi. Mi tinche dali rocha kudu, mune mimi shamchi chashi. Onyun chalaga sumu nakshi. Gemang shun sundi, hangsayang tuyli chashi. Nezui labia chila, gen changmu susu chungbu da, shuita goryu. Susu todam nimbu ma chumbe gen chamle kiyo mashi. Kagyu ulen kongwa gimi mawu chige, kuzane kipsan seyo sa, tanda kuy gyare dige chiro chigo shi.
0: 이내코에 제벨에 녀댄조 두수육샤야 요마다 자지 야충드니 로규 테드그버 게르림 준기 뿌니 사모틴 제르버 장게 규도 단 투비니 네질 하고야디 덴델허리 포교고 겐싱 입지기 케치조니 당린 치심고리 얌셈보 얌셈마체나 얌셈보르니 지과 규체브리 미데 규제 데데코리 규제 마코마리 투일 퍼베오마리
1: 가다니부지
0: 장제당기 멈지기면에 시에노 당기면 조샤오리라 둘다 남북군도 대대그 시에도 뢰도 지표였고리 장치 니라 템지 겹두네 메지지 겹두마시 장탄대기 시에단지도 공탄을 가비베 덕부도 샘쇼시 장제당의 겹대치 같이다 니라 삼사세샤오 디스 삼자마두이노 시에네 펜토마지 장치 가르뉴
2: 예
0: 张西达曾念朝给芝麻个其他说我不是个处云南努巨年盲有了佩主队国国企图不离了继续咱们你生意了若叫钱你盲有了土葬中国许多家对马达中国养具马盲有了两座企图机中一处了下顿土不离提的那松让个入兵可能也拉出钱你养家行我入境做不离快准备
3: 这样的走生活把多数钱古巴列举起来连接起到的一年空仓韩光大谢某高老大气陆处处提着安置富华罗平给为罗平给各顺便给为罗面陆处他们这下边在问你的意撤修堂为难你给为谢你给通买归修机 现在给眼睛为难，眼眼着为难他撤修有车，路处用了，车拖不起的。结果的可比当前，场面女秀有贵，为难他撤修的店里，给个免贵住的，给不装拖不汤，明日给他用的，改天都不下不起不是。撤修到此云了，为难车拖着，准备过过也要买的。
4: 撤修到此云，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云南撤退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토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아치 짜디나 계속 주이지 야제차차샤
3: 짜깜부차다 식즈코야데 수강으로 골바쁘데 장모 만나사치 제장 로게바주 짜주야데 배주시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슬랭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3: 당아주데 자수 잔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마 라소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지도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다 자소에 오네야오도 자장자다 식즈코보제 제체운도
3: 도도 자간보다 수주 메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소야 보나
2: 로지 파주 페지나로
4: 因为日光刚进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用红在刚进了国的团结的过来这么个刚你演员在狂在国的恶中而故他国书国影被通中及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不再给那段月子团结七落七巧我给怕追日光他们日光他养就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了他们地图了只过给你们点预备三月颠簸之内这打过图了不行顶细气味
5: 空不云人不一样，咖喱可个没。体外含我了，吃住汤，天天光土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的，吃你了，光的也不出口给你们汤，他的吃你了，光的也不出口给你，准没够。品种罗吉帕猪。俺来问的些呢，你在俺了搞不起大鱼，这段的人家请俺罗吉帕猪很过的困在，日子咋个用？我呢？
6: ก็เลยสุดท้ายมาจ้ะไอ้มาคุ้มกับเขาไปแล้วก็ไม่ใช่ได้ก็ได้สินะโลกีพาร์ทูย์ฮังกูดีคนนี้เจ้าคุ้มกับเจ้ากันเนี่ยก็เลยเจ้าเข้ามันดูเดี๋ยวไปชิบจิตัวนั่นจะนำจุดยืนรุ่งไปสินานจิตได้กรึเปล่าอันนี้เงินโลกีพาร์ทูย์ฮังกูดีดันไปยังฮังกูดีที่ทุบยืนจ้าชุดสุดก็จะนั่นเองกันไปในกิมินดูเอ็งเลิกกันเลยสิคุ้มกับมาวิจารณ์ใจยินะ
7: ロジバジュ韓国でこな韓国洋語で出てちょいちゃぶぜ韓国でじゃねかんぼかんじんのぎみとでじゅらんちゃちのこやたんこじゅこぐれちゅみぐロジパジュらんちゃちげんゆちこんぜごろんぐじゅんぐるこたんごそるごいんべちょちゅいずたんじゃそじゃのむりゅちゅいずちゃざんゆべとんちょんじくぴゅじゅいんらんこるとんわたんからさわにんにゃわやぐばくばるすちょうらんぜゆふんばくばざんせかんとぴったんゆふんばくばざんせかんき 日本美巴尔娘林堂崔德囊桥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巴别念在堂轮中巴巴皮年四个铁巴索鸡巴别念团月菜预防巴巴张西康的皮年人民啊娘林堂崔德囊桥预防巴巴张西康起起来米年祖兵我帮念居德盘巴巴张西几个月别过年皮巴尔各是修他的卡巴尔给年我用啊切菜预防巴巴张西康起起来米年起一巴巴尔大宫起别四宫龙去切说了 人民啊，娘林堂崔德囊桥，北边人在堂，轮中八国平年四个铁不索鸡，北边那段月菜，预防八国张三康的平年，人民啊，娘林堂崔德囊桥，三年哈是重庆杨振罗郎，我大昂叫松，陆地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 田尾人心计，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塘，迎通参在酿制期，明了季节级别，先行期货比较严，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团委内先突了坑穷给我着迷失。毕竟避免塘田尾人心计，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吊月景，开连帮店全额塘，密度涨势，目标之余，普尼动画，网站严肃监狱。 kesi kiran mik jibji chiba 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 kanpa sogi netun yuzi. Bijin bi min tang, tewe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ien ki gongzhu ngabj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y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dun nga nyi chu.
4: Hello,

대당 초진의 쇼부마세 송세계 진능리 로딩교 미바라 중국의 캐주된비 최딘당 대당기 폐제동의 럼뷰토 교티 나중에진 대당 중국 중교로 타주정신기 폐림용교 갱린치예국의 내수농탕 직접수지 송세계 진능 초난리제 저우총지 장미 로중탕 과딩섭림의 체액하라 대당 중국 중교니 터주기 랭겐 캐진실의 지디 계진표탕 멍시딘동 체균서바 现在 도지를 동제체니 근두 쇼게바탕 니르 딩용 체토 미망기 대당 주제 토르동교 인시 숨으시 나중에 진니 니돈 겸이 숨송 로라 대당 중국 준비 미제리 주 용외 가제 되급 신인 지급 주지 시진핑 티 난주 준규 대당 중국니 더용 군변타 뷰리 최지 대당 인시 도지 대당 토담 느바탕 내림 문고 느바 맨주 셔슈 느바 맨주 겐주 대교 느바 민주 사진 누바 신대모 소중 누바지 대응구시 송부탕 창매 직접수지 시진핑기 난외 송세계진티 당기 최딘탕 대당차샤 배계동외 춘일 문진치비 토제 토르당니 대당중국중규로 카조된부탕 시진스총유지 송부시 중국레즈칸기院士 중국중국수리 체리칸기院长 黄路奇也 직접수지 시진핑기 난외 송세계진티 뒤럽사르베 양랑사르베토 최딘탕 대당차샤기 카조릉신탕 시제릉신 교용릉신체기 내둔캐진러 랜덤니 규공구지낭유라 대외누부 추우기토니 토념군변탕 뷰리추지 대당중국준비 시제 차르구세도당우탕 미망자질진비 저와용스켜뷰비 로딩교우미바라 중국해주딘비 최딘탕 대당폐계동위 럼뷰토규규로 삼류카조탕 자주기지 전진코둔체유지송부시 계급 최딘탕 대당 위링강기 첸롭시 다시르 전윤 정중위기 뒤럽서바라 장계기 최딘탕 대당 차샤라 로규릉신기 중재도바탕 초용니 얄게 중호티 시진스니 제격수지 시진핑기 거교로 초대노탕 시진핑기 뒤럽서바 중국 해주대인배 지조롱록 공배 체리당 퇴인배 조두인나원의 중호인 안주 땡기니기 타주릉신기 퇴인일 고아림바탕 송중니 타지도도바 제토 초용탕 두그룹군토 미망기 대당 송중 인시 송부시 직접수지 시진핑기 최대인탕 대당 차샤라 균용정신탕 멍시 누부대유비 니바르토 대당 차샤 원토 폐계동위 특주러달 제구시 돈유바탕 공기 원고체균이 조성충수탕 누부체수대인비 대당 송중체덕인비 최대인탕 대당기 멍시탕 중재레드윤카라 덤진야부체디 망용기 대당기 시즈딘토 동구시 니수낭유 창민 대당 송중치도 원토 등교체니 원고체교 레게 고군도 겹체디 초용니 미망망조기 제소된자 송중체교 인시송시 중국레즈칸기院士 徐建国이 제접수지 시진핑기 대당 차샤 원로 폐계동위 특주라다르 타지도 제거부탕 미망기 대당 송중체교 세주카나 지지체구시 되는을 토니 대당니 최딘첸배 전다장무인바라 벤조르탕 지조공别동委 초창민党 DG七国体 全国有机松国之 中国雷志康기院士 中国人内文国存金地内基主任 王建伟也 接给书记 文国解决你 周松琼旭堂 女部切续点别 铁堂松琼切的皮影戏 塞顿囊月别 按照人内团结 女儿就切决了 通金切国不马赛 南军都内 铁堂铁托囊切的 최대인 대당 레드윈티 민주 제규 조로 전부니 미망기 대당 조로 조규로 교로동 구시 송부시 제장 로친 수리 로블링 쇼도 맹강 당부 윤장 량팅보이 나중에진 난주 시림기 셰슈 신제탕 민주 퉁공기 구공 구이겹 찬용 메발라소베 신제르미디 퉁공리 뒤치니 민주기 냠린 레주 제규 인시 송부시 장수 신친 镇江 총계라 단토추 事业重点决定抗议党支部书记胡晓忠也按照昨年联系习近平国定堂政治地当体系体制界前领领军托给中立破给领军的团米规划了根据民主的其领域性松懈结局出席习近平也民主小学出在作用的托的东西的地当也中国组织企业领军肯定性也民主决定给盟级电子动位来自老大的定速企业的 民主垂田理工业国内年代堂主角规定列出当托日本人民主教育的规定当卡了盲作年长途民主要不切土把切过去送不堂长民垂田堂地当查下

남시 감시 체육의 난소 도강도 추니 손에 넣고 위에 계제에 튕고시긴 다와시바라 장계기 창초수 내배 다진 안링키 강소남 니르신 초론조시 유에배 남시당 뒤에 쉴구초 유에바타 강초 장보로 제네 깡교기 사제 규에티 다진 안링키 농무수 퍼디유 Chonam digara nyamzum chungni, tali noar tsuyi jiga nili sebar chen.

예게 땡히 차해 진데라 나즈 코바라 차시마르 셰베도 고딩키 시마르 츠시 마르도 타마시라 쿄르드니 차세 게베 왕기 임베 데니 나즈이키 지도 제노 시시 머진 쳔부시 고조 쳔부 예진 타메 게가 토벤 데라 차해 지무리키 제와 토기 차해 지무리 로보르 둘레베 왕키 푸르체우 와르키 머진 쳔부 테마니 동고조 예진 푸르체 조조 카치니 머진기 남아시 뎨이바타 차시 마르키야 마르티 차포리 시기 추겐로웨고 차시 마르키 머진 남슈 예시 텀지 레마 체바규 차시 마르키 소소로 왕웨 게가 통모디란 유베 코베 ngarge ta che chamuri gi kham thu char yue ru chamu di khobara chona khang ya me be chui ti te le ge ga thim ji ki chamuri gi gi sim go thap che yu si pham ni shur gen di ju ju du ni chui yue be kang du le bia cha phu ri gi chir bi tong gi yu de ni pham ni khen la thong chung che bi si Parzendu, jirdan nyesu gyakun mebara, kale ka yuebe cha simara ki lariya tabzuyo tangin chi. Migdun ki cha purindi para dadu ngam ngam zikziji yuero. Tiongyo to koni, chizi nangdo si yinbe. Cha simara ki singamla tenne kade pamye tang yuwa tanja. Kobe, ngargeta, popa kanya mebe tone, lariya cha muriki jamtu lebhiwsi. Wenya, cha muriki, Kobe samba debu alenshik lomiwsi. Yichokme, zewam hato paratu, manzindi jukjikme. Cha simariki, simpo njirwati, tu namshi la, Mwengyur Tupsi Thang. Dali Noor Tsewi Khyakwa Shurgab. Tujie Tsu Jidu Ki Khomchoo Thang Dunne Degara Nyamzong Chi Hushi. Jie Chiyo Tha Chiyo Chumara Mabushik Ngasane Tsewin Jamtu Rudara Jigdi Yurin Riku Chiebe Shimse Khyanoba Thera Gokshi Hir. Jung Kong, Da Xin An Ling Ne Yin Bie, Kong Ka Zang Bu Di Ni, Lo Da Ra Ki Ji Du Su, Kang So Xu Ru Wei, Qu, Zang Bu Ge Ba Ra Qie Ji. Xu Ru Sin Bie, Kang Zhu Nam, Chu Nam Gyu Ti, Te Ga Ra, Da Li No Ar, Ci Wo Ro Yuk Qin Di. Ci Wei Nang Ki, Ke Gan Qie Wei, Cha Me Chu Ka Sab Qi Gen Ki, Chu O Xi Du Kyu Ri. Wa Shi Ya Lo Nya Ra, San Ni Li Ge Mi, 냐화즈 셰베기 유여징 지기 칸소 슈르베 겁니 딱다 콘츠 초타 동네 규티 공원동위 투시시 마시 수봄 추브셈비 냐화즈 튜징베 피규르 추 강에 나조 케제 제디 달리노 초이 파즈 슈젠 데베 초로 참조토 총이 Wenya, Nya Hong Kong Wenya Juna, Dini, Sonela Tsambi, Nesishik, Dene Masi. Tirdin, Nya Huazi, Tiso Gyundu Chetu, Nibar Tu Chole, Dongne Gyugyu, Nyancho Shikyaku.
唐同马拉端到桥跟去，让华子呢当场把我做引线，况做了没有几个人与吧呢？人一个厕所乱当前的，车员这么远去，这多个哪路外，突击车出不加把钱呢？日几外变到错了，日外了不是想觉的事。全人为追寻他，长安的娘三提不去，他呢推着车，每天的水电贴了，过了马赛把他扣了月钱。接着几期，三票的烂月容，后边日几外穿土，铁路间卡些的，日娃他们闲了决定，先去充这功能，对的是。关键推荐错三里的切度他最起别告诉让华子了三里最跟地最没我年初周围不过三不行让用谁

今天我们的一图开始开店控制子弹图西南几个全部列平孙秀结构处 남시기분이 초전남기 초구제우의 퇴산시시 태야 카구슴스시도 총총개조라 총총개차피 총총개조 공을 룸바라 가래치우비 레건디니 응규진부괴부시시 간이스나 파마니비니 숨줄하진 테드랑앙 시프차베 소정치고라 총총게주 총조게주지고 코나치신치 라리아 니 사브식샤르와타 총총게주니 남균 따라 창도 로디 모투디 공을 줍니다

자세도 롱더자 규미 따와라 조규 심다 제바타 초고 시엔티 공부 예고르도 제바나 롱더 규부시라 코로 아메 베샤비 세리티니스 세리디 마세 콘라 부빈 이베 팔라 수신이 소자 송케바 유민 콜라 젠즈 치괴비 텐지 모투 치규시

0: 상계 민정을 가봐주면 여름이야. 농사부 유사 빨라 땡땡 요리시야 동시에
1: 요리시야 수년희
0: 나한테 주신게 여름이야.
1: 쟤는 얘 근처 채우고 苏明哲 장계 타주야 리야 6.50元 그나비 권년 주구도 장계 최기 세상 제시
0: 이게 얘 빨라게
1: 나 지수 나 랑다 합수 겸두미도 랑삼래 오제동
2: 계속
1: 가르켜디제르다
0: 明哲永别
1: 让俺们俺们自己军队的当他让俺们冲上司机给俺军头嘛的也就过也就过把我让三木动他没有可把咱们去过去掐死给俺看这些都得看快把四个人没命去的生活去你给我当三毛呗你给我当是死的别给你吧给我当是吧
3: 也是装的时间<笑>

0: 제민도.
1: 아지. 키라니 찬스케바 콘츠 못요 마셔야 가리나.
0: 콘츠 셔야라. 쇼사랭아 다 찬스케비야. 네캉바 돌치기 걸스기.
1: 강베. 아.
0: 이네 강부디 네르바. 근데 제메 나래 되바다. 나래 되바 법시 그르바. 쇼사랭아 레로 주장게 충치. 미즈 강베 바세가라. 민트로럽디 대차브르비야 대차브르비 마세 나 쇼세니엘라 조딘버지 모랑 좀이 기경을 소화 근데스게 오지 모랑 아다 찬스게임나 니 미소 겐키우르바 아 마레 진도 입에 저어지에 봐 군주 뒤지지야 하리이나 아
1: 당에 신의 화주소 小在给 康培巴西干了 莫然个明年不赢的 新年让大强子结婚一次过是吧 你这是呗
0: 马上马上
1: 可是小在给 康培巴西干了 隐性莫然明年结 新年让大强子结婚一次个月呢 不过最先这些了 看明度生比 他是找到了 见过了国货地位 你最猛过有的 不过最 让国货最有生不有戏 让你也要接不得
0: 老年可接不得 这几个人是幸运
1: 让给小蔡长巴这个医院让他管年哪里用小蔡同用有了吧莫让给长辈来个些吧命一个当中啊对顶这马戏俺长不赢当了一个这个马的各个了些不同用个么大概什么谁个些年前的不过就顶这些咱让给人家三不了解当个些俺让你是不是落住账心不是吧你让了心定个几只写着别下下笔呢小蔡给让他抢死给 没有米有的主不说呢没有那么啥让他老阿姐个事给谁给让你老阿姐比呢就拿这个大大摸他不得不过最后来给没有啥让了看不女各地都让没有过好的罪名呢不过说跟这次两年一般不过最后来不得急不是让给有用马进来有用钱的家务车也是的老苏有用这个意
0: 가르치가 여유치 닥주이 마시
2: 老苏
0: 가래 말했어 니랄시오
1: 아지
0: 너니
1: 디 나가주소
0: 마주
1: 마시
0: 랑도스 리브다가 제대 小时候에 수입이면 니신
1: 니랄이 야야제 제지 시행유
0: 랑가 수쇼 제지 기시행유
1: 문인다
0: 니랄시오 나수 여우치유이메 니 샘나 세닥주 신규
1: 아지 엘랭 예시 마주 나라니 로주다 시부지마
0: 마주지
1: 아지 마시 디 야 나라니 조부님
0: 마주
1: 러브상 샘나 제지 라니 제
0: 마주
1: 아지 양이 마시부지 제게 제지 你让了谢哦老苏让给你看了吗你不去掐死给不赢呢给不得对给不得行不买的让了牙齿你速见有马戏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고 수치 요구 용 당고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겹치

0: 바바. 디쿠쿠유 녀모저 쳐마르바. 제저지샤. 바브랑가 통송. 강베나기 직체 상마 약쇼 딘저지샤. 돈도 바브랑을 저와 가르유아.
1: 오라. 감 그게 돌법네 대시운 타그시. 계시 명유기 녀가드 돌법네 슌직시. 시바 명유.
2: 아. 타그리. 빨라기라 녀가 기그 돌법네. 타가슈나.
3: 그런 저 담산네 봐. 녀 근데 스당부래. 타가디 이.
2: 기라 녀 녀가 돌법네. 녀지초.
0: 제 제비케다 타그르바. 이네 녀가 니죠. 니마 초사 낭담도.
2: 看不清楚的这档了，
0: 您这节目多。对，您这这些看不清楚的，您这节目就是顶个小。
1: 有的，有的，您这有点大了。
2: 今年退休平均是啷个办？看上去就有呢，你妈对没有？你爸爸这个景区是，你这个景区是？行，三十多万。
1: 됐어. 법디 경주. 니 클라스 와 친구.
2: 님도 쥐어.
1: 마리, 샤바라 님도 돼.
2: 니랑 롱청.

0: 마바 보이나
1: 데 딜링부레 마두레 이네 디만레라 딜링비는 버거다
0: 아니 디가야르샤 야 드림기
1: 돌아 좀 말아 봐 짐밥을 한 게 맛있어

0: 키라신 제 고추가 제도 쇼가.
1: 나 제도 동기.
0: 아, 쇼나시. 레구나. 니 저자 도스루. 진은 유나 수고 편체 여지. 더도 라메 도스루 난다. 네스. 도마. 마저야 가리이나.
1: 제도디 응아를 참여줘.
0: 前三名之确呢? 光站去, yes. 光站. 차비.
1: 光站的 最爱云呢?
0: 마리, 안로겸에. 니제스는 좋아해야지. 니다수수유, 시다. 니짐도가.
1: 멤버디 정모르시야.
0: 니키란 삽수요.
1: 욕쇼, 욕쇼, 욕쇼. 욕쇼, 욕쇼. 다 같이 입어. 신부도 신부도.
0: 니제 쓴 신부여 슬럽이 입어. 근데도.
1: 저 신부도 신부도.
0: 진 얘들 취시. 레스 망쇠아. 망쇠나시.

0: 대샤 디 라미지 그베
1: 리 나구리 지바 야쇼
2: 올라 디케랑 스시히
0: 아요 야자 야자
2: 지게민라 겐기 대케난 게 십제 난쿠기 대케난 게 스제 서히고 난쿠기 추주구바 초한 총아 토린 구 지게 차신 촌도샤 지에시디 추주주바 정우기 지게 슈라다 젠체 난쿠기 투츠슴 저도 한가 대 난쿠도와
1: 저도 발라 나 총 좋아 준다 키랑 그 좀아 켈라 어디 키랑 가르친도 있네 小心 쏟다 희세 슈마 저도 小心 나게로 쏘
2: 올라 고등이 나 체나 아
0: 용아 좋아지세 좋아.

0: 기라소 세가.
1: 나오 기라소이나.
0: 지게 소라 세니어봐. 손도 티스.
2: 아자 지게 멍라 피스. 지게 멍라 레샤유.
0: 기라니엘 마시고다. 주니 광피슈다. 장톰제 대학도 교수교.
2: 레스.
0: 기란도스요. 지게솔라 제제제 손속이.
1: 레스. 기란 공부하라며죠.
0: 그지. 뭐다 취해주면. 아이. 장미 봄디 네 규치 샤스기.
2: 지게민라. 지게멍라 피스. 가봐도 기랑 내샤라. 쟤네 봐라. 가면 손수샤.
0: 아, 저도 봐. 리샤샤.
2: 걔라. 코네 봐라리.
1: 예 하고스.
2: 수리简单，请给蒙拉吉。
0: 请给蒙拉，给咱三年我是那退休，等给你给咱从小了就是三九，给你给咱们学会学会，娘过来从小爱那三九，真理解释，我那真理解释。
1: 是哇是哇，你给咱跑不打对不咱们，给咱国家不给咱学的。
0: 米青宝贝，一个村的三舅啊！哎呀，既然说明有这些个人过亲事，莫让个你突然归这些钱嘛是？乐姐，明玉，既然个这么多，让爸那边呢，俺老在嘛些些。
2: 修了没修？
0: 啊，这个忙了，我了忙了。没时间了，你俺是呢，给他介绍介绍去。因为给他个差列车，推走了退休用的三舅。你旁边的给他给落地给拿了，少叫哪吒，把我银边我呢？
1: 给他拖起书啊，加贵没事。啊，停车没送的，停车没送的，明月没让讲过去，全部送上去。你来了，拖去雪地，公司停车车呀，没让车子全部要死。啊，讲讲，你给他拖车那收银，给他个朋友要停车钱，要停车油呀，给他个车不是吧？来，都是那，你给我给他公司写了去弄阿云呐。弟弟，你转达转去。
2: 这个没了，罢了。 지게 말라가 나 체제가면 나야 유기리.

0: 기밥랑게 한국성 배우지. 나도 숨비 더 담에. 바로 오인다. 예시해봐요. 아, 봐봐. 우리에게 돌쇼. 밥랑 러시안 부르봐. 근처에서 돈이 되네. 근처에서. 더 된다시. 나도 레고는 아프리카 남자시도. 나긴 고왕 아치. 你现在住哪里？
1: 毕竟，老婆等你给拖多了，龙九老公这么多。

0: 지게 민라 감사. 지게 류라, 지게 민라 피스.
1: 하지, 지게 민라. 시부시 젠츠. 랑토비아부야 리자, 저지스 게시 암쇼. 선이 자기 없이 등긴다. 야, 가르쳐서. 교련 우든 점 어두네. 원래야.
2: 장교 고다 진짜야 가리바. 라뇨 말바. 라오망 투시 장교 머심나 말이. 장교 호그 점지 치슈드네 게샤. 니 돈은 좀 봤으 뉴유. 도고 파 로제. 콘 권다 슈. 콘게 지친 팅용 올 시제. 란 타 받은 그지.
1: 가리스. 고 멍주 연계. 니 라자 머지 봐. 你 还, 还是忠诚的原则？我同意。唐多坤，我爹当对。我天天看着面，让个媳妇啊。可公司就拿了马头吧？武汉给公司批件东西，解决这个意思的。你说这个，专门解决单，来个天解决事，他都跟着解决啊。 俺们明天解决起决策了，等到路路给俺们抓起去的，让俺们研究去。等到的，让俺们是不要的呗。第二
2: 个月，公司马上创立队长院长，点不用他去我的。
1: 钱能啊？明月，你明天跟着天天下雨的，明天两个没注意呢，俺马上忘记打，滚这么大，肯定是啥个月？俺马上忘记买米呢，俺我真没钱。
2: 你过去是，
1: 没过去都搞来吃酒席呗呢。他都俺看电视啊，什么东西？孟志勇俺三年三当差下，可俺鼻子多。看
2: 你没洗过浴呗？让俺们这擦擦，没这擦擦咋的？
1: 苏明月，俺染面脏，俺们这懒得了。俺来他许么多，过去都搞来吃吃席席么呢？ 我控制原给六十三岁。苏明月，然他是。

0: 지겨 공사디 조샤오시 멍위 디게레 메바 녜사르도 유튜브 제베 공사지르 멍위 버친디데 다 시그마스바 코이탄도 멍츠기 좀라 사르지치 니가 삼등고르베
1: 이네 로노 코사지치나 마가 좀라 된바 팬블레 뇌비요 마지 류칭 준다르방나 코디데 키랑토 구수지
0: 코라다 저금이도
1: 过去人大度了，还没生钱不多。年岁岁里多个下过节，给他买不得做，受过没？嗯。原来也土多呀，来看米多。一年个别再买把六千币币呢。蒙古村那对呀了，你给没用哎？嗯。爹给亏，哥给不得对接，我自己亏给。你扩大给子钱不给？ Susu kukta ziba, shingi. Nyekhoda nyimdo, kusab chigi.
0: Nyerangal tunda di, tijio chigu mara slabi imbo. Shansim shua, zanglu zangja ni gongsi la suwa songza. Shangal lakuni, non suikyo ni shua nyingma shi. Shinsungwe.
1: Shinsung.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숨어 대위배
1: 도도시 미배
0: 마신 남은 숨어 두니 그놈 밀 쇼요 마시 제자 경계 포매봐
1: 야상원이 좀 사러 말이야 마시 도저 계단 도모 숨디 고즈디요 사무랑 제우야
0: 항상
1: 이렇게
0: 요마시

0: 도중에 네 조세라 친구가 친구 라서 니도 옆카르도 아
1: 카르뉴 내게 멘도
0: 쟤는 제모다 뒤도 차르친소나 샌다든 데사 조우리 어 니엘 수치린 가 친구 또
1: 친구 땡기 줄린 제디 샤송아
0: 你 真 是 的 呢 这 能 啊 主 인다 不 给 的 야 군 씨 야 군 씨 不 能 씨 씨 마 쉬 씨
2: 광무츠
0: 광무츠 계속 말해

0: 비지니 넘지기베 제니 교시 교시 뭐고 사야 가게 키요 뭐고 장가 우술하게 묘화 진소 어어 용아 용아 제능아 시어인다 요 더아
1: 이제 니 세 중에 더 중에 니 라라 조세 용아 친가 라 선이 되 버도
0: 마시 장가 단다 나 조세 용아 친송아
1: 야 나 조세 용아 친수에
0: 어 장가 나 제도다 제모 뉴스를 봐
1: 제샤 别的 제샤 제샤 니 제시디나 니 자 가르 제미나 어 너니 라 가르산 되도
0: 아 장가 제모다 제도 뉴스를 봐
1: 제모다 제도 아 제모다 제도 제모다 제도 제모다 제도 제모다 제도
0: 아
2: 야 세우고서 독실 패배
3: 소전할 퍼스시대 딜레데기 봐 제자 야랑 이게 저가 요비
2: 니라 앱사리 살바 니데네 매매다 계속 교시
3: 세고 마사 나 다리 용제 주시메 도스 친스나 레샤 시부디 나 터지
2: 중청 시부디 장지버
3: 계시 디 너무소 팅에 대사 니에 록레 티웨 체스티 렉치 제갈레 칸나 레세세지 니스교 샤파 피간 니엔데 데브민도 제자 니르시 지제 갈레 칸나 니에 초우지 더도 랑그 족스티체 족스디
2: 왜왜왜왜 데리랑 가자가 요바
3: 담사유 아자 랑 속베 지켜 지니 차조도 와 장로상샤 리지 제지 니에 토담 제규르샤
2: 니제 수이스도
3: 니에 바베
2: 제쇼 라지
3: 랑 와르고
2: 장발라 체가 주기
3: 라디 가르스그랴 랑게 탄다라 중처 제마 니에르 수도 장료 공세 니에 토담 제마 돈나 제마 중처 토담 그제 쇼레 마세 종다 제야 지규 모도 나 균요 마지 랑로 데비시 니에 랑 로팜 주 모요
2: 랑게 낭다 메 니에 신기 이네 다지 마지 다지지게 공시 마가 촘라되야기 각제 틀러 미티 주지 계지 체나 마가 촘라되야르 뉘기지 게라 키랑게 광고 강습시다
4: 샤먼카디노 제보메 큰제제

0: 겐골 네즈딘데 도드 토삼 건조 시시입시 당고 심메자 베징 굴레 가면 줘 야면은 예디 쇼바데가
1: 니자 랭아스 트드치 퇴미 토조 유칸도 치기
2: 지난이 교수 마드 했다 니게시야 유

0: 봐봐. 딘제 마치시. 칼라마 센더 수위 알딩 말다. 이는 아주 큰데 쳐오지. 봐봐라, 꼬이브 가르다는 거 유네자. 나 주요 가르쳐오 유네. 알랍다. 니 주저 렌디에 쳐. 글쎄, 나다 민유게 따도치야를 균도 삼나.
1: 就叫了卡巴姐姐冷的疼是吧？是吧？以前二人呢，罗氏老怪没吧？我呢，他人大缺不是？啊，给这卡些，可多些呢，养个有着吧？用啊，钱呢，丽丽姐妈当用的喂，我你罗家钱差不着吧？丽丽姐妈着吧？今年新个月。
0: Nyei mora chime zingme, yinei nyei katsang pyo mendo, baba.
2: Jisu, zhuli nyei ge dango, chuchol nyei tandara akaba gebze, se nyei loo shus lobo, kirangi nyei shi tu chuda.
1: Nga zingme, jima lebi nyei, nga kala yun zingme.

0: 바바. 다 가르치냐 임바. 바브란 게 년수 수년 임베 수로 시기 딘제 최고야 두고야. 같이 미샤야 가로래. 다 승마 깨다. 뭐.
1: 더 냄즈지. 네 같이 미샤 년인다. 네 같이 마샤 공라. 나 레미지 조금 시지. 파자 부규소 기스치리 니샤야임
0: 바브라가 메스 로규가 저 신세르 봐
1: 제네니 시에임 마셰비니 기브민도 그런 저 감카시에 니 되고 중조 민저라니 되미도나 엄조 급제 돼 니 그런스 되게 로
0: 나니 되유
1: 수다장츠캉보 접종잡다 우스쇼캉야미 로주잖아 인즈 아메쥐 로즈디레디 나시네 미디온 보기기시야쇼 이네가 기부치야 시장민도 제자 진주 지원 잠르시 제규르시야 견조 준중 숨라 젠자라지 샤토니 디스리 바방아 젠바다가 그 뒤에 락바 젠바다 젠저자네 클루겸이 된제면 삼초 딩우니 바베긴 스키뉴미 다저 커섭지나 치마차비에서 와유 老你给听我啊让给名字记呢基本你们记起你有用吗是三顿切的一个人这马呢借过压借低过压低让军人没有打对你错啊给不是给没有藏过多不过做下压给三顿马东撒各地对你三路 계제 때 금제도 삼주. 견조 계대제라. 네 굴부이네 지루 두기. 땡은 예 삼로. 기란조 련배지라. 나다 카체에서나 네 신자 땡네 직면 삼요. 이네 직딘디. 대론 대자 미에 신뒤. 唐托马这亚的，给让出孙志祥。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티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탕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처도点 니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교육이 동을 타 참비에 뷰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그기 주진띵여티 겐강기 멍지등부주바타 사두 겐강부류 초두송종의 숭릉겐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준체주로 숭릉겐미 편종사비 탄삼도띵타 허승사띵기 지지루양주여티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게지기 누가체지를 당리 예급이 다디엔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두 호다치기 베베 튜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편종 사바툰지

0: 진화의 사주 정식.
1: 야매 도디르나 나촘주니비.
0: 가레 렉메너 용세 세쇼마르베. 나데 고르스 신예이.
1: 후풍쇼장게 미시다르사토데. 나큐르 사토마시. 샤다데 레게 뒤즈르. 니에공세나 다가스 대가 용이세. 제리 용아. 장르르 제드시. 가게지 마시아. 기지 큐르 마시아. 요도와. 니에라 유림르 데두스 데오.
0: 在你那个随便你爱穷穷住多啊是以这个女不过谁前的学的是我重组金银花得不亚的拉塞米的毒了有助天里能当病毒他的色系不如当年是孤儿吧昨天让你对不与面的就是前三节车都是丰收我的人呢我也说连我输赢
1: 공사 장가 도담시 가다 녜구도스디 장가 마초 제네시 마스시디 제네시 군섭 제네시 장가 가시스네 다시 규지 제마 도담을 하게 치라 나 권점 구된 다시 내가 뇽아
0: 말해 장가 나 소스 제약 계시는 제 세제 초카도 가다 아무다가 이 책이 돕쇼 이나지 다들 가래서는 15 총소 팅은에 면세가 총소 손사 면세 더비야 태러 멍시 요지 타더 차진 상무 좀샤 라데드다 서규 딱제게 제부체 돈도 진이화가 딱제게 제보도 순체 류제셔가 면세소제 뉴주피오사 디랑게 싱그르마 니라라 고고다 세르베아
1: 시 자게 되나미야 고고다 시마시
0: 자야 오제 되다 원에 이대 되다 지퇴정 시기 20년 쇼유
1: 보소 자게 년구디 살긴교르 승부도야 레랑도 가부치 金花得不亚了马叫起意思让顶最好醉啊兄弟藏吧七老不久啊亲子连请也有了吧马赛龙不起狼嘎着地位吗是人吗是这昨天了让给规制前面啊让给先不藏前些着吧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깁고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진짜 맞지?
1: 제노 왕치다. 싱글 제도 씨.
0: 진짜 재미도.
1: 되게 예뻐.
0: 무핑상다. 허풍성 야리 쇼송아.
1: 이게 맞지? 군이 야리 과하게 쓰이지. 다 쌤지.
0: 가리 인생 말이스. 오늘이 군이 야리 겨워. 마상 게 통주. 나야 주주들. 군이 현재 칼 주제 차트 용기. 장기 신입에 很多 라그야커지. 늦은 하면 더 치기. 이제 연차야 다시 가리 치도 있나?
1: 장치도 있는 말 봐.
0: 이쪽 같이 오지. 근데 년치도 마시. 왜? 대지 어, 사실 규슈샤 디치도 매줘. 근데 디치도 지. 년등다 디치도 수치무라 차가 침피. 그저 수년의 광고 모든 능이 미도. 드디어 알롱시라 라죠. 지진의 정부의 허락에. 나 차로 난제 내지 타주는 것 같아 매줘.
2: 你这是谁民族满心的婚姻中国路都是不能路线品的你这是你有马戏两马戏喂然后爹爹姐还是我的小鸭龙的这边真不能给我当对面给鸡巴给我当你让两个活生鱼还没给他对面对面的鸡巴死别有好了大家让我拿着拿一回家两马戏
3: 儿子，亮子，上个是干用不？来不在嘛？去不去？嗯，那我姐啷个跑不送咱得不去？呀，对的，你也抢干路。
4: 俺俺创作，叫啷个民族节庆比呢？路途是，得不去那边呢？所以就是，俺上都无消耗应该是，重播后分手应该是。
3: 儿子，都是对啷个咱们写不着？家里，弟弟得用这，你咋这些两个用呗？
4: 后分手给钱多没吧？俺们都要说去。既然你有你，可就我送不多。后分手为你这不远的需求，需要上个月这不远的需要的，要定的得需要的。哎，就是对的。俺的后分手这个是呗，免得伢白听不去是。
3: 嗯，亮子，上个这局面，你行吗？这边啊？
4: 老弟给哪叫那个俺要去吧？你见面，一定俺们呢，叫人送，提的东西全部都在车嘛是，的叫那个钱有没？嗯，俺先没送。
3: 亮子，俺让你做这公司几年了，就有咋？出资金呢？得不到，接不是？可是俺让你搬着跑了，拖不起的钱币呢？俺让你出资的。
4: 俺们几么都听不是，俺让你出钱的听不赢的，让那个出钱的第几月是八月的利息嘛是？
3: 俺那个出钱的钱多，左边的左票吧？俺左边的左要的这还是钱多些啊？俺那个出钱的八月利息呢？俺你三三的没主要些多嘛是呗？
4: 呵，钱的那个八月的很正式利息也不少的。
3: 穷没团的经营化的不做其他团大的，现在就是啊，上个月我不很热心吧？三岁的，叫那个银子领，做送岁的，你也当去。
4: 呵，
3: 上个月我喝醉了，我都没故事没。一年俺马刚有什么？
4: 嗯，
3: 这，俺让你给马刚团大了，老几年最不给不接电视，下面的敌人。
4: 打打水些个。嗯，亮子，上些当前面呢，双职公司马刚定阿当交钱，年十五创作实现了马交钱收入。
3: 看他交上对不对呢？天气冷啥下消息？开不上多呢？交上去，过不得不是呢？俺马刚嘴里交上这些，从你这些边呢，全是没事。
4: 嗯，上坡交过去的下。
3: 一年俺下进去，
5: 晓得。
3: 对他今年俺先没学啊。
0: 亚皮。
3: 嗯。
0: 你考试的，
3: 让那边去，没退钱是吗？
0: 考试送个月。
3: 对
0: 哦，申请继续学的。是。
5: 没平转给。俺可把来去。
0: 光给没退难是啦。
3: 嗯，俺可把来去。
0: 你叫我上坡路去，哪个走嘛那样去的？光给。

0: 차저 대로한다.
1: 대로한 도뉴메.
0: 도뒤 도카고지. 도베제리 그디시라 요시. 이내 나게 통차베지라. 미고디사사지. 조시라 요다.
1: 랑게 제고 셰위 야네 미고 셰위 아.
0: 老哥, 장호시에는 나당도부터 심지시라도 내랑무川平地 조진주地 장시시로치르주부리 기라니빈조파라 디정원에 시작하고요시 신조기라니토비니 체크하고요주바 이내등다디 랑유르주비나 정부신변무빙주하라 갑디자토마리
1: 우샤호래 전수마리 갑디자토미도
0: 진랑게 삼당차비
1: 대삼당에 가려리 더도 레그디 치토니에 수요래 아 나무도 매봐 나다 무빙천 능이저와딘저 송사 나주주래 대요마지 덥시 매봐 장도다 로디게 나러 된다 치주 가리이네 니에 커주토토 시에제 깨치시가 주두 다음대니에 게레송기 쓰기라 마참부채 더도 나 강을 집으시기도 와
0: 급증아 오늘 희랑소 이미기기
1: 매야 갈도
0: 그대위네 강을 지그러 봐 장도다 니에당의 강릇이 세고삼니 니야 요마시
1: 다 제시야 수지 니고세스 랑게 제시딘 제시에는 메바 가담베 슈오
0: 어지
1: 니 쇼르경 체초
0: 니 랑게 제 당랑 구디에
2: 니 암라게 스니 아가 롱고트 쇼송기 니 모가스 띠 숨스 슈비 이네 황게 탑록 사오리 숨기 마시니 요야미도 토진 그 찌르기 예리샤 나 충두네 찌르르 십지 시유 니런다네 외제니 세유 도더니 찌르 찌르기 예신 예비나 那还是行嘛是让创作将对起来气度搞不穷不是没度过您这里又要气度是度过其他个送他啥是爹是的你把拉的阿姆拉的特别个创作拿了你把这蒙古是估计欧拉的阿家拉了我搞了谁说送下让罗了起不见没度给米总啊错他们不着死的我是一个里面送蒙古是我是我是一个里面送蒙古是我是今天查看那着死的他出了蒙古是我是今天查看那着死的他出没吧着头没输
1: 现在咱们没有下属何非今年你留了十几天多啊看意思呢从不回来给俺俺做你们的院长俺做了六十多让俺们说接了都说给我找一事儿吧同桌主任们呗俺主意接了蒙古是都说给我鱼他能给俺的公务区俺俺来的七次用个一单了用啊用啊现在没这单子主队定下了四次去了来呀我呀俺那是俺来的接哦跟着都当创作主找一会儿的这地区西定这所有呗啊
3: 哦你是那顶子是给没给他说你算算落地不是多是是是顶着马雪啊他的做的热的他的让冲不到俺冲不选不得你让贵这里面去给他给顶着送过云了来个贵个一的用啊贵的特别急了你忙做个那句用钱给他给目标唱到吹都难啊用啊能大不过接下来给用马雪
1: 이내랑게돈도처지출시된저소유배주도난통마를공급도게딘딘 계지체대부 요마시 간이스너 조구신주의디 무빙

0: 평면에 신이 계신 버스다. 드럽 공매 튠주니 겹으리라. 타보도 무빙창기 외소 상매 돈짐기 대내치지. 다듯이 이 러비너 매배 돌승 없다 캐하려랴.
1: 다시 기나니 조불로도 미내리 가면난 가고 요지.
0: 디 조불로도 이메다 좋아 요마다. 간단히 수지 조빈러 나래 넘주디 세브치 세비 다대튜러 나 주주 말베.
1: 쟤는 기랑 땀상 고대긴다.
0: 이네 장게 샘르 처지 유엽치라. 개시 니게 셈어토너 장주 주르다. 루튼 오샤하. 가리. 샘슈 차승에.
1: 개시 안치 유주 자주 걸어. 주기 시피나. 진이화도 약 된다디. 모든 지금시비.
0: 지금 말해.
2: 샘규레엑시비는이진년가나데우시베어년가나데우시인다리사가나클라세비는초주용부마주어라니거부디레시샤용마리아님도나로죠년이다리시부디레소차고우시용부로제마제모거년가나데히사가클라사야요시나레엑치가용품도조센당가용용마지란심제마치다라히나년코둘미멍구지게키란주소비증부다돈도 추게 신예리스기
1: 쟤는 랑 가부도 오면도
2: 가부 유에베 소시 안 메베 소시도
1: 가리이나
2: 가부 유야디 차도네 소잠기 총기 비리 멍구시 도와주 참당한디 오네 디 렌닝제라 아 비지니 코 요 멍구시 제 참당가라 둔도 리멍가 세베 수정 칸다 알칸 지리 둔도 규제 유엽딘제 란쉐다 지마 돈도 수 지게르 잼스가 주제 참은가 주 총준나 잼스가 용구로 제마제 장게 탄다 나주 총조 직도다 카스카로 소비 정부시샤 침을 차가라 뻥구망 시 치르 참자 저거 삼네 치부 차비는 저 뉴년 여마시 섭서 마 쳇치 증군나 사비는 그제 총제 아 니라 셰고 니 셰고가 주 개고 아 주즈 섭서 마 쳇치 치르 치 증군나 사제 주차 총도와
1: 你也让他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啊去路
2: 참 수지 몰라가 뒤주어 시 탄더랑게 캬간다 죽음에 수비는 지마 수지 몰라 가바냐 도가 종시 是吧 디네 통도 주세로 추다 놈로 是吧 레고 멍고지 제야 매 차비는 망조 레고 쇼 是吧 레고 쇼비는 가바 요버 사가 종시 是吧 나저 경고 퍼야디 추추리시 이네 수지 몰라를 경고 쳐부 퍼다 거기 로멍고 디게나 꿀에 다 가라부 껴 다들 수지 몰라 로디게나 추부차베 지엘어 나저 망초어 야후 시라는 거다 수이나 레유네 코 안탄고 피기지 그뒤이네 나저 거기 능미지지 차로는 것이 제자 정부수 권을 제시다 소워지 다들 조기시야 고대 총자 나저 정부디게 최도 체제 정대르시 우지 세제 그래서 누구 망스제다 슬비아시자
3: 리더, 야, 리더.
0: 디리 쓴부디게
3: 오즈
0: 첨부 맵기야르샤.
3: 오즈 나다미도 좋아요 댐지러 디리 쓴샤.
0: 디리 디슨 사무 추주야르샤. 감수다 니브네 쓴나 야오미도.
3: 봉쇼, 니랑르시오. 샤로시에리 중래가나 대대네 좋아요와 락제디 현이 결치미도. 니는 가스네 지역섬주. 더도 디스이다미야 락제디 말라 대탁주르도 봐.
0: 샤가르시에유. 니아베 부르바.
1: 早我回去是吧？这个，我想我平口的给不起。一年年初长出完了，用的东西没，出不的细皮呢。然了，手巾算没用哎。然现在买起，给个面可是不及个是。
4: ngā lā tā kyōng kēmī ndō, tāndō kāwīs tō. Tāndā ngē nāng lā huāng dē mē zā, bō gu nī lāb chā chī mō chī, chōng kī nāng dē jē lō yōng zī chī mī ndō. Nā lā kē bā kio khō mē zā, ngā hāi shēng zīmbū tī rā bā chā xā nē lē, yō jī xīng yē yō mā rī. Tāndā gē gō nē jī kio zāng sī chī, tāndō kā sā ngū tō zā rā wī yō zā, dīng jē chī nē yā bū tō. Tāndā ngū nē kā lā kāng zāng chī chē yō zā, ngā ngū nē lū yī bē tī cēm sū.
1: Rāng kē dīng jē xē zā ngā lō tī sū, jī mā tsū kā yā wī shī kī yā rī rī tā.
4: Nē nāng kī lā huāng chōng yā ngā tā chū xā. Tsō wā yābū kā zē yu nē lē, ngā nyam dō lōng chū xīng yé mē bā. Jī mā tsō wā kāng zē chē yu mē, tāng tā nē tōng sē rī xā.
1: Rāng tīng zē mā xio dā. Tāng tā rāng lō chūng chū shī dō wū, jī mā tsō wā yā rī yā chū shī.
4: Rāng xie dā lā, ngā lō chūng yā khā rī yu bā. Chūng mō, rāng xī kī dō ngū nē tīng zē yā gā lā. Bō nyam jē mī dō. Ngā lā nī yābū tīng zhē chī kī. Kā sāng, hāi shēng nē zū tī. Ngā khuñ zī mā chī rō. Nē zū tī sāma khō bū tā gā. Nē rāng chī chē tē yu bē sō shī tū.
1: A chī, tā chī shī sū. Nē zū tī nē sēm shā mē. Nē rāng sāma chī tū bū tū gā. Cā khuī cā bū shī bū.

0: 계속 가리네 쉐다. 꿈째 대어 마시. 땅아 총배디. 제토야 미도. 제만에 라다 녀석 봐 좀 열어 봐. 부추 조조 매입 찾아서. 소도로 진주 얘기로 봐. 예 주여지 지제서. 제마가 가리네 상 닥제요. 상자마세. 계속 나게 허정시. 제마 롭진치 남리 보기야. 상원이 주도제요.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이네 도시비도 초갸락스기 제만의 후바가 없이 고즈 야생 봐주디 셴시싱에 매업시 없어 조개지로 손석지 겸얘기 냐부디게 제마 그바디에 보세요 미수 놀란가 마스베 총전하라 미 니돌락스 요르다 롬조리자 고조군 진교 자배무지 겐고로 겐수무다 지별로비윤체 롭진로메 자개생수무제 혹시 되네 총전하기 장제구이다 추지로시 총전하네 제 혹시 무이득에 그네 요고레스나 상마 죽으되네 제 고르고 도시비너 네드드도 타주 그제 혹시
1: 장구县的那屯子他去写的不是
0: 孔镇的让给出席别接了抵达参北他去学习蹲过着吧马赛坤是不是别这个人让什么这些卡多啊上给国马赛坤是啊第五个年对马赛年没事的五个月当你是不是我错的现在是不是年上得到不过他的毕竟这样是爹我就过送着你给啥图马拉都是图马赛一年年 庄子明年冬老子给多包减轻雨明年冬老子多包你也没有损的可真是天空子我重不了当子你也工作减轻我去出国地出米的黑夜马戏其实都是我为的庄子地来个没有钱的丰收你让错了吗这面天上最我做错了这面度好谁的可是谢雨啊
2: 제산
3: 주고도
4: 신이
3: 오마시

0: 다 챈 튼다 주면 해 봐. 키나니 포효고 싶어. 튼다 주는 좀 없이 뭐 주는 진짜 난 거야 요스겔라.
1: 개비 교사도 계시지.
0: 다시 지스 네 호수면. 너도 남니 키나니 폐배. 그렇지. 제가 먼거 뒤에 같이 해 봐. 나를 주고 키면다. 키나니 레키. 야. 야 아자 샤하. 야 아자랑 제이. 통통 아유 없이. 응. 디나 참배매다. 통도 독시치야. 말해치. 독자세야 추소이. 저지 차상 싶시에도가 유린데지위에.
1: 다가 소화계세위에.
0: 녀발라다 암라게. 정선아 책에 여우여 말이. 내수 가리네 체세리. 재산 저지 채우르 숨기. 냥 아주 숨을 키위다. 어리 아주 샤하. 너니 님도 대우시베.
2: 지. 차긴 체시도 너니 대대 역시 디나라. 계산민도아.
0: 계산민도. 나 보면 얘가나 대야 가위.
3: 야.
0: 자라디 캐라비.
3: 왜? 네대 마셔다. 나 뒤서 거야 민도 오체. 다디. 네대. 다림베 그래.
0: 제는 안 하죠. 다는 가르치가 좋지.
1: 용아, 긴이 도서 계산 사서 네 거리게 받죠. 망소다 저와 섬 좋지.
4: 평창에 주고시야로 무퇴마체비 니 삼수 토치 이내가 계속하셔 시티시대 레게 토모초 초거 시사베 지러 초코바 가오제 소세 소니디게 코바 조제 제마고소 레 하르세오레스 체기 장고시에비너 나다 평창기 저와드 시행이다 평창에 망소러 문에 승부시부시기
0: 다체너 키랑 출럽스 괴엽자
4: 파세 디수소 카드 체맹 내퇴 말다 인간 얘기 더 수다 랑쇼 지금 인사지
0: 여보 수수 수시 몰라게 망정수 취도 찬란시 난 없이
4: 당시 동수디 니체니 송사 그저서 그래 라갸지 니에지다 교다 외주 투니 쇼시 장대다 한란 총소 디링 피게다 중재 디제 토비야 빙촌의 원내 체제 샤오
0: 기난 개수는 공균 요마의 승부시바
4: 신체도 요고초 맵크제스 머신에 지디디 토러 레송으로 이디제 큰 맵 이내 빙촌기 신체디소
0: 예 나와던 장사도지
4: 장소
0: 체다 체다
4: 나 생명 나 생명
0: 나 생명 나서
4: 섹세스야 디 쇠부다 저거마다 세쿠송사 체규시즈 토스요다
0: 아니 전도 정부 허라 기랑강 아빠도 시켰다 조선은 구이
4: 과유
0: 깨물이 깨물이 구동제도 빼기나 구동제도 빼기나
4: 아 다디
0: 나도 가봐지 내려 시치다
4: 어디
0: 아 아저 샤하 은희님도 바르겠다
4: 알레
0: 디팔레야
2: 요 은희님도 바르겠으세요
0: 요 조선아 구
4: 어 상황 안 잡혔어요
0: 비게스탄 다리 디네 디리 대봉에 비게스탄 다리
4: 알레 오야 인다 야야 대대아 여우제 대대아 인다 지 레코아 나랑 알아봐야겠어 레코아 니디 렘스체 오야 오야 인다 오야
0: 지스
4: 용도 다스치다
0: 민지 피해도 왜
4: 바르디 지입도 왜
0: 어제 어스도 가자 대다
2: 여우티샤
4: 다주 다주 장게 조다스체 봐 개요마지 조다스치다
5: 감사
6: 키랑 좀 못해 마체네. 나 정부디 시추 상고 매배시고 주부시야로 못해 재미도.
5: 정부라. 소비 증수 장세 체제. 중국 가서 재미네. 이 규정 거 규정 맞어 봐.
6: 어, 나 저기 소비 증부시야디. 틀레 당고다 니브네. 수바 교야 체도 돼.
7: 정부라. 틀레 당고 니브 수무 가서 거래.
6: 어, 배 차샤네. 어, 돼 아. 장게. 야 생바치네. 틀레 당고사. 이네 장게 신배냐디 두피 쳇데 틀레 니버스 이네

진경아 강배 나무에서 로그의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매선 직시에 도시다 신주 接送 장성아 시보다 매선 직시에 다 요새 주연점 줘고 소시규 땡고 세고 出今天啊，没得相对起就点过些个，对，来年的新人没批决些吧他，他那家不说，没有个年年人心点别，来个起就点过些个。

0: 지지도 담발아 민기 통시디 냠제 아니 즉 그 슈가야 메시 사브지 지도 담발이 아 코치 통제 양답지 멀립된데 요시기 제가 민리아 메시 지도 담발아 소소르니리아 참비 메시 지에디니 제접시오리 메시 그 좀 던도 담 있는데 단다 상관사지어 웨더로 쓰어다디 여백기 메시디 된데 힘드나 메시 좀 거고 된데 저니네 대교 아메리카인스나 코치디 담발아 시골이야 토테 그러지나 아 메시 그 단다 상관기 코티디 껴온도래 티 교그러지나 안민 동해린 전직직이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부 유효발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근데 메시 좀디 주신 다야디 계집시고 그러시죠.
1: 메시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 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테 특균 김다 답대요야라 근데 수고스나 야가 군사다 공개 군사 여러 봐 대 인지 민지 맹가리 양가지 치페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인데 메시 드야 이 바코스나 메시 디게브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니 다 용수 맹가리 양가 페우래 그래서 멕시에서 가지제 겪고월에서 당하라 미리기 링도 세시셔래 밀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월바 야 멕시 카니요래 연데 튼두 부카지요래 첸데 멤버지 연데 멕시기 시오고데 멤버스 멕시가 저 주인도 좀 막 흔들어서는 텐다다 돔다서셔래 지다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코 시오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분부지 로가니어레 지단 텐다디 인도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를 연주도 미리 나스답엔 예 되게 근데 제 사셔서나 한국을 렘바요로 봐.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렘바 파크로 봐. 되는 시치 제 사셔 근데 인도잠바 기나수 밤에 딱 간제 부부다 갸날 다녀 먹고요로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몇 시에 파리 미스요래. 나스 가지게 다 연결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트 로숨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디고 거의 맞으면서 쓰래. 세상 천대 멕시케야 디 개침 수지래.
2: 네세가. 너. 때니게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 도도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노시키기도 가. 멕시 디 쇼게니 권다부도 개급 대비는 야미리아 뉴그리스. 다 롭조치야 기 도저디 멕시 다시 마유 엔데 스도아.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디 게랑우네 미도주이나.
1: 먹이운도 주제.
2: 네세.
1: 인지 민지 경고래.
2: 네세.
1: 쇼가 야라니 건다 마냐 부도다 녀가 하면 돼 주기 때문에 같은 다시 열어 봐. 근데 메시 들어 제가 야고 지시하면도 가지게 이제 숨기 예쁘고 메시 견은 미 공도 나 주셔 섭도 교시 이제 숨기 디큰 말이.
2: 네세.
1: 인지 민지 메시디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이제 야라니 그래 텐데디 쇼가 야라니 건다 마냐 부도 그 답변을 보고 축게 김니 순저 열어 봐. 리젤 없던서 이제 그냥 큐스
2: 비난드르바
1: 그랑 그 파르체드 무슨 빨리 지그러다 미 빨리 다 지그러 미스한테 파르체다 지그러 레윤도 피가 녀뽀 말해 담에 세티 피가 녀뽀로 와 다디 만냐 봐 우주이 겹자 다디 잠 봐 아미그리디 슉슉지 게 워로 와 안디 드 잠 봐 미그리디 징루 주워리
2: 레세 안디 세시디
1: 세시 파르다디 슈 파르인 거래
2: 레세 노노 게라 레세 다케라 양 드린 케스 미시 겸메고 바 샥주치아 조리 송도
1: 레레 레레
2: 다이네 게라 샥주치아 체나 오네 야고 요나 야문데 데야 르기 세시 세가르 진데 케 요나
1: 요리
2: 레세
1: 다 샥슈르 릭타멘데 카카세 요리
2: 레세
1: 미기 단다 미드 나고 셔바 라세 다 나고르 베메시 추시도 나고 토메메시 오네 랑 잘라디 당생 오브쇼리
2: 네.
1: 제가 이게 좀 모습으로 딩가를 시작해 주어요. 딩가 시작해 주셔지 그랑 앙자데 체급지 아니 디 마트로 단제다 믹시드 비게 샤브다 지구리. 다디 시작했는데 인지 민지 다가랑 그 시작주시네 엄지서 대제 추고가 체기 그래. 그랑 그래서 파워도 좀도 그거도. 나 계속 그랑 디 세시 마다나 다 툴루디 그나 파고윤디 덩금에는 마다니 요리 멕시피나 앙자 동자 직선데 개개 곱게 겸녀이나 디 덩금 말이 마다고 되 시작주지 가르에서는 대사 미 나로리 아직 루야 쇼리 내가 락랭가 민데다 지배토르 인제게가 아세아스워레
2: 아세아스
1: 좀바다 그 명지 계지가 명지 소라 그러셔디 딘데 시고 저부치 그랑 그 체시다 변나 안다 동자지레 계기레 국기레디 미나로 루레
2: 레세
1: 근데 진짜 직 먹고 시작도 해야요레
2: 레세디
1: 가르쳐오레 근데레 nga di chigin pig chigin saya mindu kares amji da gu dunga
2: lese
1: a won di amji kirang mil kar lu gu do wa di ni shak che chi wa re
2: lese
1: di che shi kares lo chep ge yön ma shi jir da ne men ga kin de shi ne chen ni u ma re chi cho ge ma re di bu do bu gu mi ri de lön zhu gu dunga di na ne
2: ten do pa gun do zhu
1: gun do zhu re kan shak su che san de tun do ang da pa na ya me shi shi ge bo ki ro wa
2: lese
1: che zang lo ju yong ju zhu de le shak ju de jian nan ge ma re
2: lese lese ge la de jian na an ge la shak ju de ge si che cha be ji li ya ya gun de cho wa li ya sip sip che gua ge ge yun na
1: dang ran su pe lu sha sha ni mo sa ro ba shak ju de dan da da 레스터다 벽바이네 텐데 체네지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네 그런 시작주 체 차즈데 람사야 로는 김도 알레 뉴쇼레 님은 듄직 뜻미게 슈제 알레 엄지자 양갸 양갸 따고로 봐 근데 중요미 안데네 밍메로고로 봐 계속 벌이야 로페서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시 시작주 산 시기하다 샤무 추제도 스팀나케야 근데 만나나 그런 비게 소수 바퀴 마치 수사로 봐.
2: 네
1: 야고 저 수모토나 아니 딩가 만지 레스마 녀르사지 그래.
2: 레레세 로로라 대체나 레스키라. 딱이라야 드링케스 부카지 무도 번년데 도가.
1: 레레레.
2: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라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야야 게라 면주르지 근데 최고 보다.
1: 다데 인데제다 부카지 하바도 부도 보면 채나 딕스 부딕스 망아서도 로 nga chu dun ge den de gung ge me che lo sa sa ne chi ge chu shan mi sa bra shu zhe leng ge ki ran tan du su ya da ngu du po da di che di ne yin ji min ji da ga rang ming me lu na gu re ni bu khare su dun da bu g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mang ti na gu ba de le che ne le da ngu du po ne bu ge chi ne du yak shu chu na kim da ga sha mu ju yo na ni me se chu ba te ga mi mu ge che ni bu khare su ni gu mi xi yo ba din de si kim na ne ya gu re ba de men ju chen de si ma na ba ming me ga ra su ge ga kim ji su sa chu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 ne di gyu lu lu su ne ya ko di yo re sha to ge da bu gu mi lu ne ya ge na zo mang gu na ge re che san jin na gu du ni yin ji min ji am ji ran mi ran am ji za pe ji ming me lu na di ge chi mu re sha
2: xu zang ge da di ling ge su cha we gan da dibaya chilo ge men ga ka sa kha ya ming me mang bu ji zong ya du ga
1: re re re
2: da din je yang kan ju mun ju yu a yo ma ji zhe ba
1: ming me sa de kan ju mun ju jie lu na yo ma ri kim zhe kha re su du na ming me mang gu ji di re ha su re na zhe ran de kasura nyanga jaya da dinde.
2: Lese.
1: Kaji karayasam da disungu mingme yorba da tanda gyagayi gyabi yana rengun le yesirwa.
2: Lese.
1: Tugal mi sube mi ju sashi yorba.
2: Lese.
1: Tanga nasum dinde lagi mingme yana disuba gyurinzi lun dhigri.
2: Lese.
1: Dima do ben chashana gyangwa kaji nga nang dunga nga menga chimi mingme penpa shibu chura di nyue je lu da sungu dunga. Nde se che lakwa du mi genbe mingme buwa lu ya sun te jena yo ma re.
2: Lese gila. Lese lo. Da jena gila. Da jena gila buku chunju 되게 소에 나오려 미리야 딱지스 네임도 송교브지 괜찮네 야고에나
1: 단저서 보고 춘주 단들랍도 충아 고소음네 제제다 뱃진데날 주제다 저템 타고니베 바슬라니 순데 요르들 보고 튕고 있어 말이
2: 레세
1: 딘데 좀바 남부르 페손다 랑조디가 차소나 락도 카바다 째나 먹어 춘 제기민도 디제 차소는 랑조레 두고도아 랑조 추디 랑조 치기 치 고이게스 고스 치로 보고 딱 하바 가나스 보고 주고 말 미케네 직된 뜨짐 질대야
2: 그러아
1: 오
2: 게스타나
1: 야스티나네 권달 하바도 데비는 카바네 야 당시 교육 그래.
2: 네세.
1: 디밀 쉬고 누구 동안. 제가 딱 균도 보고 칠월 그때 막만 치나 그래. 세야 전에 단다 개갈 양과무 유로스래. 디 추즈니래.
2: 네세.
1: 다 전에 추즈니 세제 단다 라니 능세제도 쉬어야 요 말이. 슈두 말와 추즈 큐큐 세제 추즈 청스 청스인데 칠월. 파파도 네 텐사 김달 갈소였으면 계속 고르다 이제 제 차계요나 자주 볼로 쇼르바 디킴다다 보고 봐도 디스교나스
2: 레세
1: 근데 가슴이 파데 갱르데 칠데 쇼르바 디 편도 쇼르 랑조 치드 좀 바다그레 레 마자제 뭐 칩체 야 정도 쳇치
3: 남규가 저 로브로 나버츠 군뎅가 소와나라 베디브시 두 이네리 랑조 치난 두 이네리 첸뎅게 쇼단지 쇼고베디니 하지 않게 계진 부치 임베 nyesham la lobdo na ba chola genyong la khyabe dar simbe sumche ba jik sibe shudan di sama se she shu chog ji khongse shu be shudan ti mong shi ni ngwa la su sa ma zhong zhong che shu go ba tang tine sumche ba jik shu ya ge sum di ge ge ge re shu ne tang go mi ne te pa za la lo che zi kang su gu ne zhog zi pa za la lo mur zum jik tine nganzu nyugu simdu zugu yu zeta nyugu yu pa za la la chun kan goi ba lobro namba so khongse zhe she shu be shu dan di yun den ge chowa nang la pe jo dan ya ma nyim na ro nang
2: ta ge la tu ge bo gu yu ge ta mi li ya ta nu ge me ge tang ta yin ge ji de cha sha bi na chi lo ri ya chi du zma ge la ta ya di sung ge ta nye go me xin de bo go ta ne ya we na ya ma ma ta chi chi lo chi ne ya we na
1: bo go che je tang ta ki la ni ya lu su ya ge tang ta di shu ra ngu du gu din de ge sa bra la me na ta sha mu ran yo na sha mu ran yo je da se de ni me se de ge ge ba bi ma do bo go me xin na go gyun ge o ma re do ten sa kha ji wo yong bo ge yu ji ji ge fang lang wa su ra de si ge de le wo ne ran xi wo de 누부디 유메딱 먼저 싱마르와 안딜레 소소랑 같이한 또 시제치는 가르치네 야고 왔던 가르티야나디 간주문 좀 마이견이 예그리
2: 네세게 네세게라 터지나 딱게라 리젠기 발이야 당한주 군주 부혼조야 미기다 니야 초하시 주요스 게라게 챌린지 나러나
1: 러스
4: 민나나 루에 미시티 잡디 예삽 칸다 쳔고와
1: 다한도 푸 소야디 다 균도 토망 수지리 다한다 미나 로야 멕시데 리카셔요리 야가 이금네 인시엔지 서바 다 보글로 친치 다다 볼리캡도 이네리아 칠로트도 답드메도 잠바 좀이베 멕시메 기발루 멕시 로야 스토아 다 데 리카르요레 서도노 차고 다니엔 부스 카니요리 디루야데 아드네 도치 카르스나 로지를 팀모지를 제모얀데 년포스도 아이요 포스도 다와르츠지야 dunda re ji ya zhou pao si ruwa di na ri pao ta nima ri ri tari lu gongda yu xian zhe ri a di yin di zanba ta di zang zha sabso xiu xin ma qin haq pao du lo ban ya da da wa ban ya da sabso ma qin xio ga ya lu gongda ma dun du zanba qiu di zang ma qin na lu ri di na na kongzo mek xie di nyu du lab yu ki ri zu gu sim rin gu me ya ba la ga zhu go ya an lu du zanba mi ya kya guwa di nri mung gu yo ri gongda ma dun ca su ni yin ji min ji tengkinye shubye nangshigi diyo ra misu mikju sada rungulaye di inji minji luwuri karansi nima nyinga piki kaala gupje deyab ra mikju nakuti da dokto shana mikju nakuti u dama duyo sochi ruwa owa di lakbao do nganzo pyo la yina di gyu rungu shira luwuna mikju kanna samla chakza sidaabi geyunguri darje deyab ruwa da di yakshue chuna nganzo amji ngone shiana tui tui luma shi ma lu sigo ri buku kaji shita di lupta mi mar kyang chiru chui machu tengkinga nansu yuwa minta chui machu sugu kumenda machu nyan yin shita mar kyang chasun yinji minji nyan gaja ming ming lu ri nandi yakshue chuna da gyu rungu lu gyo ma ri ya buku nazi jik yo ri mikri nako de su bumbu chanya shio ri yuan dui jo mo sa de di chaku di yinji minji lu ri mālūn tī tūyā nī ngōr bā tī ām jī dhīk jē kīrān lū gōsān chāgō tī lū jē yā bōmbū chāyīn gyōt mā tūk slēb lē jē jē mā tī gōndō sū rē wāndir chē tāng tī rīk chāmīn chā tā tūn zē tī khā sū rē
2: nā gā tā mā jē
1: tā cūy shī chāmīn chā lū nā yā tī tā nīng jī mū yā yā lū tā lū tūwa tā tī nyā tī nā nī tā rē tsā rē tsā tūy tūy rā mā
5: tō kion lū kio wā mā rē tī nā dzē kio khā yu nā shīng mā rā tā mī khuān tsū lē gā chē tū lū gu nyā khā chē tū wā

0: 타바도 초치베 랑고 속에나 베데 따와다 대신 카바다 로레 소라 파단 예비 튜유진부 데 타바 속에 경진 내 폭대 교진 소 인베 튜진 소에나 베데라 주급 공세게 쥐남 칼라 짐준이 신도 견가 치와 시시
1: 겐스리엔기 라덴지 슈제 겐근키 미키 디송시제 거래야 근데 슈긴 링게 창매 그스나로

0: chak bè, kiraan zu, chak zè tè mèn yè bè xìn zà, lòng shì rà jian dì gù xì a.
1: Dà wà nè. Kì zhù qìn zhù gì. Mà zì, zà wà rè xà, dì zhè yòng mè lè. Xìn xiao lì.
2: Zì, yè kì zhù qìn zhù chò wà xìn xà. Pezi dukushira tombra.
1: Nga sinpo chingwarbe.
0: Chakwe nga tuto kukab tenji zhego. Ge yung cishige goy choy tamli xenye enzi le zhebe nyugli tu goy yusige.
1: Si, de rintang zhewe nubu chimarbe.
3: Qin Xiaolin, ra kar che so. Zhendo chenye umidwe.
1: Zhemu nye haro zhe. Nga ya, zaji rinwido zu mingye lakwa shor chungdu midu.
3: Ni ma ne tabu do, ra xiao xiao bji. Ta ri, du sta du, a tab du yin bja.
4: Yu zi si ying ni ha ri yin na.
5: Ming le bian na, yang zhi bian zhuo seng bi.
6: Ge yong zi xi ge zhe bei yang zhi di, ran ge hua yi me xi gui bei a.
1: O, sa ding ren gu ren gu ji ge sa le yo ri.
4: 前的给用自信你们都 别着,
7: 别着,
8: 这马萨我就到了才会压住你你就是多么久阿姐蒋相声不错对的给这一位国追当年先年蒋相声蒋安娜了差不多了多多提纲了故说蒋相声给国追当年先年给给给节目恩子了天命时代有事情下偏心玉子过了天都好不是他能还是过得也我国追当年年还是一
6: 어찌 고조 담리사디 년년 전화되면도 통말을 쌈죠.
1: 진다디 제주디 어차야 라르시야.
6: 야, 이상 가스야.
1: 그냥 주시다 고조 담리 그냥 타버리.
9: 녀시 쓰여라. 고조 담리 디 통마 비실 타버리. 이내 텐지라 공비다야 숙제 유자. 텐지 차가 나라 고조 담리 년년미 시다요리.
1: 어찌 여우시라 시에스 가시 기억이
3: 좀 있다 잡지 호수로도
1: 구시오 장시아생라게 잡디는 교크 수수입니다
10: 대리니에 랭게소 송럽 동부직 시에이 랑라
9: 怎么这啥阿姆拉个不我来个这个主意的去了土罗干不下雨让个养活些队没去用啊等他卡里云呢俺接动啊送不是陪蓝山王是来接不是对顾小马三里给送热同步去的马三里是的呀嘘顾小马三里是呢天津的街站一边过去当地新年给别最明的这
11: 가도 숨자.
6: 야, 아, 저, 헤, 헤, 이만. 대장 경제청아.
10: 디네 고마실레제 부디 로카츠이바스티자 부디 롱나이스럽시. 디네 고마가야 부디 민가스요스티자 부디 아시아후스이럽시. 디네 고마가야 부디 앙어싱기베스티브리 부디 어싱기메스럽시. 고마게 은이님도 셈츠도. 我日常明了怎么子是有是了不是今天让给年明是陪的年明是陪的是了不是今天不的让了怎么子是陪不是姑妈的也好多也好些啥都是了不是姑妈的大家都乐开心不是陪蓝沙姐姐阿姆拉阿姆拉俺最难陀乐开心是了不是阿姆拉给苏的是提子不给蓝沙让了怎么子是了不是 아마라게 고려 되라스 나지 고마게 야 고동스키브지 부디 야게슈 챔피언에 아마라 고동키소스럽지 아마라 콘트사타주니 수레스 좀지 그 랑팀스스럽지 아마라 콘트사타주니 야오제 무주미나 도스네 녀라라 소프트 참하스요 좀지 야 고마디 키브레스 키치브지 그 람사 아마라 ngantui kibre kisu slabshi amalaga sures tidu yanpyu rang zemzi slabshi kuma sibe jila amala ma thunpe ni pula tadun khala ma nyina nyera nyeu sopshi dine amalaga chala meb kimshi pula ngantui chala khapa yos tidu pyu ki chin su amalaga sui kisu sumbda pyu rang zemzi slabshi Yankee, Tosena.
1: Gusio Jangla, near Gunga Sorona. Shamla, she knew could do Damli Sien your Conanian Gossurona.
3: And the boy Jangla Serrato. No dos, you know, you push her out too.
9: Chesa, what are the quasis, sir? You ye?
3: And the dear quasi, Tim Tayo, your machi. The Jotia,
9: yeah, yeah, what's
8: 我讲了
3: 嘿。
0: 미리 나고지다 포무시도 군이게 지지에 마셔봐 니에 격리 포친수
3: 치부살라 야범람 디다 창이게 니엘 포시
9: 야고가 지자
0: 경지 갈세요
3: 군지 키라자네 포교디 쓰기 니게 세드 초삽진 제두게
0: 계란지 세야디 나저고에 대담리 세니기 격리블사
4: 격립러 유즈스야 가리나
0: 데 로큐시브 요르다
4: 경수다 나 좀녀야 갑시라유
0: 니마 은즈에 게용 지시로 포장낭 차변치가 주디
1: 은즈 고주담리 시기시기 라부강배반 더비야하시
3: 계용수교
1: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文竹出名呢，是不是？
6: 嘿，强哥兄弟呱呱，他这张个出版社提下。
1: 可是出版社这，组织少将啊，从哪听过一道？
0: 说的开心，我是。
9: 让这么子，
10: 看咱这心多啊。
8: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